0: 이세 이세게 루이네나 땅가 그 시교이나 마타 미세 란독 잡아 마타 응스데 루제리 다비 리버시 아카스판 인팔기 FM 상하이 채널 드기니
1: 아카스바니 임팔기 나하룰기 컨젤다 마니프리 나하 아이베싱의 이바 와리마샤 아마디 릴라마사싱 산독사바기 토르마마 탐저게도리
2: 토르마시기다막 나하 아이베싱나 이사기 와리마차 아마디 릴라마사싱 다질락나바 바우젤피제리
1: 히라마시기 땅아이 파다베싱디
2: 아이바마사기 차히 군트라망아기 마카 오이가다바니
1: 다질알리바 마이익 아두 미테이 마이익 나트라가 로만 마이익 오이비야이
2: 닝티나 남톡라바 마이테이 마이익기 폰 사이즈나 Taratruk oigadabani amadi Roman mayakna tarani thoi oigadabani
1: Wari masagi oina yamdravada lamai mari aduga lila masagi oina yamdravada lamai nipan oigadabani
2: Wari macha natraga lila macha thazilakpagi akaknaba masing lairoi
1: Isagi ming phone number thazilali bakhui gi makhal jonra ningthina loina birakadabani amadi isagi aadhar card yohan birakadabani
2: Ai khoi gi email address narogikonjal@gmail.com natraga whatsapp number 7005489767 da manipuri naha ai basingna thajilaknaba khanganjeri
1: isagi khonjel phambag asigi khuthangda mipum tingna yohlasi lahore si thodang khonjel thokna naharulgi khonjelgi phambagta
3: hey still stuck on old car switch to smarter fuel with more savings with victoris scng It's smarter because it gives an impressive 27.02 km per kg mileage and has underbody CNG tank. So you don't compromise on boot space. More savings because you get offers up to 80,000 on exchange of your old car. So hurry and book now. Visit your nearest Maruti Suzuki Arena showroom today. TNC apply.
0: Thawram Sandukduna Tahanjari Vasi Akashwani Infalgi FM Sangai Channel Degini. Hausik Sandukchari Radio Class Chahumarfu Mathoi Super Tankakta. Class 3 ki Hindi lesson number 2 Thawramasi Department of Education is Samagra Shiksha Manipur ki Tingbang Kalwinana Sanduk Chabani

0: 사이득이 겁나 없이 크크크 눈을 내려맙니. 아이, 딸도 하우드럽이 마.
1: 이암 하위보?
0: 아.
1: 이마 딸라마시 주자라게 애야.
2: 호이. 자라. 아도 뭐여 봐. 시디 농마이징니 타박 수자라로이 동민나.
0: 아.
2: 가리사식이야. 가인상통식이야.
0: 어떻게 해서 뭐든 사시동 시디야. 모르고만 악상 악놈 몇 개라 친구 속이라. 아무도 역실로.
1: 이마 아기 니보라 하오비오 우디 통보가 보라게 암사닝이 해봐.
2: 호이 신주 수수게 보라 수호게 하오나 자소 어시에두가
0: 호이네 이사나 보라 아마 텔라마 저혼시 에리시 잠사나래 마마나마 사뻔보금래
1: 이 거의 하이노 두디 봐봐
0: 얘라 얌수 신나래 하이브니다 다이네기 이빠이 부시는 애 하이나름 봐 바우로 하이브두니 강라봐
1: 강은이 봐봐. 아도 브라 머럭머럭 다냐. 에코이기 스쿨 오자나 수냐. 바로 아라이라이 바탕비에. 아코이디 앙앙이나 아루바디 캉보와니 하이리바.
2: 샤디 마라 모크라포니. 라이릭 바바 호그라디 자니 타카니가 하시에 까오보니. 나시디네 바바가 누아이나 바미나로꼬.
1: 호이마. 나시디네 바바 타박사트라바니나 코이나 라이릭 바미나게꼬.
2: 호이. 바미나호로. 아이슈네 사이싱통나 바타우르게
1: 바바 나이빠 바호르세
0: 아 가다요크라
1: 또 시기 버젯 하이버시디게 하우드바
0: 아 바캉에 나톰타 하이버감 브라이농티요 아이디 다싱 보사론다 하이버감 나나보호나게다바니
1: 오바 하이버감 브레잉게 라라디 바바나 좀 토피오과
0: 어 좀 토케 아 호라호라 맞다 망금시
1: 버젯
0: 아
1: 마찬
0: 아
1: 아 50
0: 아
1: Sats, Pansa, Kus.
0: Hey, Iko, atay di sume. Aroy bagi Kus ay bado. Lumna ay kada ba? Ukar nati, drika ukar niko. Amahayo, lumna, Kus.
1: Kuts, suma ba ba ba?
0: Lumna.
1: Kuts.
0: Sume. Aroy mayang kitang heke na kibada, wahigi artese lana dum buki kada rini. Kanguko.
1: Kangani ba ba? Makamu hayra aga.
0: Hayro. Ipatake.
1: Nal,
0: a,
1: Nam, Nim, Anal, Anil, Salil, Tan,
0: Tan,
1: Nam,
0: Tan,
1: Tan, Man, Dhan, Pal,
0: Pan,
1: Pan, Pig, Chappal, Tappal, Upar, Map, Tap, Sap, Bal, Bus, Bum, Kabar, Rubber, Kabar, Zap, Tup, Cup.
0: Good. Ya, my dear. Talk over here because I'm going to eat any. Makamu hayo?
1: Lat, luck, lap.
0: Okay. Lat, luck, lap. Mukayo.
1: Hi, Ragi Baba. Lat, luck, lap.
0: Hayo.
1: Kalam, Chalan, Salam. Jal, Hal, Mal.
0: Sumet. Sari Amaire, Adobem, Natumta Washington, Hansen and Hydra's Hanaga Debony.
1: Hi.
0: Adum the Honor of the Dada, Nakoi Hindi, a shamble Usaron say, Nama Hiduini, go. Namana Banangang the shoe, Nanga Ned Lali Sumi, Kangbang of Nana Honaga Debony. Angangdi, a bit belay Kungumani, peeling it as hanging among the Sabi Yay in a Hinerini, go. Nangis a himatang say. Wahang yam na hangning ba, kangning ba na big tan mamatam ni. Matam masida na koi bu oza amadi, mamama pa o ibasing na yam seksin na siya nabido na apabalang bida sa alam na buho na gadaro yun ni.
1: School da sunya, ay koi oza na mama na angangi ahan ba oza ni, aduga yum na ahan ba school ni hay na takpi eh. Ado kang bro baba, mama na ahan ba oza ni hay si buka igino, akoy madi lahi shuhay te. Mano ka may oza oy doon ni.
0: Se. Ipatake se, puning siya na tao. Angang na hek, taibang kong darag paga, mamaga ihan hana unay. Mamagi manata, kwae na ginag na lejab se, masani, ko. Masagi siyo, mamani, mamit po po ning tina pang bahay tingay dagi, mamaga masaga, yam nak na dumlay mine. Masabuk ka dahi da kariswe kiga dagi, hana yam seksin na senay. Ahan bada, takpatambi, tapna angang sing nasa urupagi matungin na mapang bijabahawi ko. Nung si na masabong ngang basapatambi, kari-kari tambi, pa, ma, 있다. 아, 수많은가 하이브시 담비해봤고. 아. 아들들이 마마, 아빠, 나다, 가가이나 친구, 너 우리 방안에 론수들은 앙두나 마마다 그 지행을 굶럭보도. 마마, 아빠 아니나 따르가 타와이 따르가 녹색이 보네.
1: 아.
0: 거 수많은가 마마나 마사부 산사드나 잡다 담비. 아들기 레바목 담비.
1: 레바다기 잡바 목 담비래.
0: 예, 능디가 많이 강기 봐.
1: 아, 코이기 아왕기 이나마나 앙앙세리세 아이슈둥 우이나 아주다 캉이네
0: 예 얌싱이 코와코이 뱀세 아르르기디 앙앙나 카라카라 사록버글 로이나나 마마나 앙앙리바 아이바디 아코이나 앙앙나리바 론싱하세 마마나 마시엣 마시엣 담비바 호이 코 자나 가가이나 신에싱바 아르르기 마롤 카라카라 도록보다 아둠 와 앙앙바디 아코이나 앙앙나리바 론싱세 앙앙바둠 담비래
1: 아이코이게 아왕게 앙앙세 크라자오라바니나 마마가 마빠가나코 ABC가 담비바 하오랭오
0: 오 또또또 아두나부 마마나 앙앙게 아한보 오자니나 하이리미 강하드라
1: 강하니 바바 아두 요나 아한바 스쿨니 하이시디 시주탁비오 아이 컹데바
0: 칼로 가리 오름동 말리 뭐농땅 칼로가 하이로우다나 세세세 넌 강드라가 아이 따게바 샤나 쿰바도 아이 없다 따기세 뭔나 칼로?
1: 앙앙 쿠딩 먹세 윰다기 마이담 바하위 하이버기 오름동 말레 좀라
0: 어 아두니드나 아두 마인 쿠머슈에 야 마이레샤디 마땅 시디 아이 와이 아마마 마이렇게 고 낭나 마시마니 뿌리다 하이버디 아쿠이 마이테일론다 쿠머 까따바
1: 호이
0: 다 하이로다 아 카벌
1: 바오
0: 잘
1: 이싱
0: 할
1: 랑골
0: 남
1: 밍
0: 만
1: 북닝
0: 깔
1: 아 하이엥
2: Bema, loidri bo.
1: Loidori ma.
2: Ima sang loidri. Yang kui na suparo nuda. Nung tiki sang nai na kara kara para loidri isa siti.
0: Bema, namana hai gumata na ngasigi di shuai de lo shila si. Saatum sa thura si lo. Ai di utiga bora aga duol. Saning minu loidri zani. Lao.
1: Hoi baba. Adwa, numida amu pa minna si ko.
0: Ye. Shana bu hai re di ai di ya di ya re. Lao. Saak sa thura si lo.

란톡세리 마니푸리 필미사이 톱텐 아카스바니 임팔기 오디언스 리서치 유닛기 콰이드기 노바 서베이 리포트기 마퉁 인나 카람 카람 바 이사이 싱나 나시기 톱텐 기 마펌 칼리바기 하이비도 예미나시 미오이바기 푼시 콩챗카 리투마기 콩챗카 케나바카리 부레이바기 아와바나 나헤피라바 푼시 하이잉나 누가이바 사룩 라카니 나켄타 로이크라바 마퉁 아노바 예닝 훌락바군 칼렌 마이사나 나헤피라바 싱다 쿰기 농네 잉한 바군 라카니 맘라바 푼시 람비다 앙안바 마하크나 Yening Thagum, Nungzu Thagum. Ngasigi Top 10 Asida, Tara Suba Mapam Kaliba Isayasi, Pandam Amada Hairiba Film Asidagi. Kennedy Kumangi Naitom Konjelda, Aiko Yambung Nasairingba, Tony Ahibam Nasairangba Isaini. Lobirasi, Serial Number 10.

0: 시디드나 라타야트라 하이버도 깡징바 하이버도 너무 강하더.
1: 어이 창란이 이마.
0: 응. 이거 이봉아. 제가 본도네 수바드라네 발라바드라네 코이 톡바사드바도 아무칼락도나네 만디드 링실라가 레키니.
1: 이마 아마가 항자하고 키게.
0: 하요 하요. 가리와노네 하. 항우니 항우니. 이마나 강보에라가디 꼭해 하이도 어글로이래다나.
1: 아로이바 누미키 깡두나 까마이나 칭리노.
0: 아로이바 누미키 칭바 깡두나네 깡린 가위. 아두가네 자갯키 마붕오 자가나타 수바드라 발라바드라 아홈도 만디다 링실라니 둑 타오마이 바티 하이로 하이라 카투나네 쿠룸자라니 잉오이 아타이디네 자마나리 야라 드로이차보 하
1: 야라니마. 아도이마 마탕제 히다디 코눙 깡징보도 옌고 부비우고 아이 아이암 쩌닝에 베이마 마탕제 디 소이데는 부비우고
0: 이마
1: 아이가 차이나 바바 데소 하이 크로
0: 호이 호이 호이 호이 이붕오기 달산 조팡하니 소이데네 이마나 부비니 라오 라오 라오

아이 쭈아이비가 사고 너는 힝리버 미워 싱부 한탄에게 행바 아무디 따티 다워인했다고 위로이다 보니 까리군바 하이리버 더웅싱아시 사타람라버디 HIV and AIDS Prevention and Control Act 2017 기마카다 세락 초이드는 펑거니 HIV 포지티브 어르바 미워 싱부 나트라가 HIV는 소홀러바 미워 싱다 따티 다워인했다고 봐 마코이기 말할 마톰 프로퍼티 문나보 호나라버디 엠버스맨드 컴플레인트 하고 야이 Complaint form ART center sing the loin of Pambigani. Online complaint of Vigay Haragana. Manipur State AIDS Control Society ki website is sung like a complaint of Vig. HIV eskimaram da hena kupna kangna bagitamak. AIDS toll free number 1097 call to view. Amukahajagi AIDS toll free number 1097.

이세이 씨가 루이나 나시기다 먹다디 Good morning Manipur 기 타오름 란톡쳐바 마당아스테 루신자리 타오름다 서룩 야비라키바 루이나 타오름 아시부 하우부다기 루이바 파우바 따비리바 콰이 뽐나 먹부 타겟바 퐁독자리

0: 中堂马公司的喜爱的爱铺半米厚的么盆呢呢哎呀什么呢来的么生意来呢面铺那么的他这比如宁明的是宁明的是宁家把一块呢来么生坑呢中堂下应该来呢那坑子
1: 本头呢新开新阿西部来年过来呢来了不给农业外包完土地么当的马卡塔那碰当比例
0: ไอ้นายยุ่มเดลายนิ่งอีมาตั้มดาไอ้นายสนากิลายลุปากิลายจิสฮาบะเฮ็ดลอยบะกะไอ้ดีลอยบีสิงดาสักละกันนี่ไอ้กิลายนิ่งพมลายเร่เชลอยละไม้จิงดาไอ้สักละกันนี่สิงยาตั้มยาดาไอ้ลายนิ่งบะยามนับปามีไอ้กิลายนิ่งบะเชลอยละไม้จิงดาลายนิ่งบะสักปะมาตั้มดาอิสาสิงนะคอยบุยาวกัดระเน่หายดานะไอ้นะชุ่มนะตากีวารีโอเอร์บุยนิ่งปังงังบ่อวยรบอยนิงอดุกะดีเชลอยละไมจิงสิดาไอลากเรเชลอยละไมจิงสิดาไหโนปัมบีฮอยสนาไลลุปาไลชาบกิลौบะเซลุสนากิมะไมอวยเรลุปากิมะไมอวยเรไลชักเจสามูฮักซังชาบสิเชลอยละไมจิงดาไหโนปัมบีอะหุมฮอบนิอดุกิมะนุงดาอะมันมีนาอะมุกตังกาดะบนิมะไหปาลสุเซยนาเฮกะดะบนิมะดุกะลวยนะนาปากามเลยรำกันนี่ปากามเลยรำบัดระขังปกชังกันมาเลยรำกันนี่ขังปกชังดูกิมาคงดาให้นาวสิเลยบันนี่หายดันไอ้นั่นตาเอวังเคยดูกิสุขังเอขังดานะอะดูกันดีให้นาวสิเลยรำเมย์มามีมาอุบะมาคงมังแต่เหตุอุบะมาสามังนัดเทียงนาบดีไอ้กิทุกช่วงกิไลพังกิพัมดอลอุริบดีกิลาวิสิมาปะ
1: สิงเคยสิงดาปันทาวกิไลพัมโอ้ยนาบกิดมักตาหัวนาบดาihan hanna singkhai singda satuna lifeam asigi moong matong na singba panthong na takpirak pa wafonga kaya yamna manaramba haibagi matangda paudambiri ba lifeam phamdol thokchom maniton lifeam gaming lenna thokchom ulipana asumna phongdok pire
2: ai gaming thokchom ulipa lifeam asigi na lifeam thokok oina sintha pobiri panthogi yathang khada khoi gi wangkhai de leba laisang sanali khom singlen si loi salak pa kanda lai gi leng chin na ba samu khsang cha na ba lai gi makta pa men chi pan thau na ma sa oi ba ha ma sung khoi gi lai ning goi ma pal da asum na tak pi cheloi la mai jing da sat lo aduga hai no pam bi ma le rong ba ni ma pham du pa kha ma le rong ba ni aduga lok tang sang ama si le rong ba ni aduga hai no pam bi du sai gi ni na sok ta ba khong ka da ba kari gum ba ma pan sa da na ma hi ya la ka su sai ni hek pa pambi oikani haidana panthona asumna takpi aduta taibang oibai khoidi seloi lamai jing haibasiti sumnagi apikpa chingamati natedo yamna chawpa sangba seloi lamai jing adubo panthogi pa yawasi ikhoina masi soidana lerongani haina di khalli adubo pungling wakhaldadi wada pagamti kadomna chalaga kadai de leram doino kari no haisi tarang de satuini do mapham adubo panthona wangkhai gi laipham de gi khoi gi lambi si yatpi re samai to dan salo samai salo haidan tai tajapi wani adubo puning wakhal de lok chalaka panthona ta gi ba mai on do asumna som de salu haibani na khoi gi porong park gi dc lambi si de lak laga khoi gi top khonglang ma khong gi thong si la le irin to re ni matak si da gi somne nom pok pang la aga amuk awang pang la aga panthoki khutnanga saigi lambi yatpi gi bado ai gi pungling wakhal da munna lokselaga saigi mapham ji oigani haidana ikhoi si satli ba khungbu du ga ai hanga du singa ga yes mai to no hagi seloi la mai singi mapham asida jogjar pani yaran pat ki mama kha yaran pat khaita ne yaro kan ta di ikhoi ke su khang gi pathong na tar pi pa laiwa thongni ro phulamok pang thok sare usan masai taret pure maira lange adubu lamsida horomba una khangde wana khangde amatang patthalaga lamda masu koliba khoyum laida tammo aduga lambi yat piu lamjing piu pamien se phangan piu haidana thoni roba matungda akoina sing hai haidana khoi meam se sing do buka ka ba khoi chat chatle sing yang de kari da chatle sing yai de chatle thire haino thire haina sing de dikadai wakhal do khoi amata houdi thengna de ba adubu khoina sing yang makha thangba sigi forest mathak awa singa taina ba sidagi yenga pa kan da ti akhoi gi jugu jikle ba lai gi lai khol se matak te yeng pada yamna lai kol mang khoi ki pungling wakhal mit sida lai kol ma le re ni haina singjan ba di singjan ba aduga poloi da di kumdar akanda khoi na lang pa kan sida khoi ki uchi ki lai kon sida hek chang wa khanda 야나는 우리시 거기 사이판 동네 딱 비롯고도 간복상시 이 타북 수업이 상엄마 사부도네 돈하고 빨반났디 이 빅빅 빤마 순 파몽엄마 다 알아가 간복상시 순바 모홍엄레로 아직이디 강어우드나 알라마 소리소리다가 기등 징주의변이나 티엔수의변이나 꿈들이에요 핵마용에서 아이하카 아들가 거기가 나누 거리는 강포티 사이판 동네 딱 비롯고도 가함을 내려 아이나 그라안 핵곡실로 보니 안지다 무어하이 거리하게 하이 아데다 쿠라기 콜라네 이 한지 많이 쿠라기 민디카리 거위 라이크람 고럼니 거위 아데 쿠라기 상가이시데 거좀들레 하이바간다 또 마야이 레카이 다 레이 하이나 마하키 레이팜도 강자레 쿠라시나 숨나 딱 피어봐 마학시 마사중엄도 벌써 이 감자를 올라봐 세히시에 덤마리 푸 테라헬과 아다이 상이 마담드다 아두가 타고로 온다 한지 쿠라 쿠라기 인도원들이 레이리브라 하게 에 인도원도 레기들이 해 자희 파들이 마학시 마기 피로이 방톡들이 아도 아인 힝골시 아시디 짜링 만드는 학창시다 한강대기 살갈마 부르가 이징아 시지 힝골시다 라고니 살갈지게 살갈게 수퍼전은 나아갈이나 두헐라가 레르미 마이톡드나 아이기 뿡잉 와클레 하라우자려고 오 반통은 딱 피퍼 여와시 마시 라이니고 탁대수 가히디 카드수 다히디 아들게디 아이나 뿡잉 와칸다 쿠라시다 하이독도비다 아이나 마기 힝고제 부장가가 옹에 이꼴라 조엄실레레 마카탕부시다 간복상시 왕들레레 마망탕부시나 마이 힝고원꼬이런 마기 페이도 마루에게 다른바 마루에게 다들이나 빙악탄을레이런데 아이나 이행 바칸다 이꼴마 반시다 빠링오이나 하이노빤비 어금 하오에 하오부시 거기 하이노마 반사범 마땀네 마땀질권이 썼바지 아이나 이행에 까람 모이드이노 시보마 파이노 밤비디 하이나 아두가 이건 마 반시다 아마 허우야바 라푸 아니 엄주 호미네야바 아두가 마땀데다 티레잉 안테니고 좀잘라가 라이바 아두가 아이나 숨비행에 아이기 뿡와 칼레 파우저버드니 아두가 나 아테 이디 마 발로 샤이 어저기도 마디 샤디 아두가 마기 좀나 허우바 파자바 하이다레 마시 라이기 학장 샤바다 야니코 하이다나 칼레 칼레가 마시 쇼이되는 오이레네 나 이시 뿡와 칼레 하라오레 마 반주 사람도 봐 아두 마이나 또부드기디 아이나 방자리 하이시 반토기 여와지 강해 강가간다디 쿠라기 리펑코 범주 강해 아두 마이나 강가가 에코지 콩웨이 투나 반토기 나타 왕게이드 할라가 반토도 뽑듬 저기 스마이도나 하이브 레펌지 라이 아둠 레이르마 바 파미에노이나 레이르마 바 라이기 람두니 응아시 코이나 라이콜로이바 라이기 반토기 샤이콜로이자나 응아시디 넘복싱우 통 하이나 강내리바 제로일라 마이신들레이바 반토기 라이콘세 마시 코이기 루왕 빨림 반토기 사나라이 루팔라이 사기바기 하우름바 밤비 레이람바 라이코니 하이브세 아이항나 타고가 모이나 탐적
1: 방톡리바 잉아 탄일 쨍하이바 이라 토니 토럼시다 싱카이 락파 판토다 카리 카람바 폴람싱 갓피가니 하이바기 마탕다수 아섬나 폰독피리
0: 싱카이 락파 판토 라이기 마팜다 갓파시 쇼이파드라바 와리다 라기 라톨라마다 싱쿠족 아홈 라포일라 파앙아마 하이마남나이바 아마 Senyek ama langthai matol ahum sima lai gi kai phadraba pumnamak ki mahut silaga loipo sima tamjare madugi matung tarakpada namu taibang singna porakpa sieng haiwegi thauram pangthok nare haikal taret laikhan taret sima tamjare lairang gi maitei gi ngamok ki kabok maitei gi ensang napi athel loipot mana mana kaning ba khudimak singa se khoi ising gi lairang su kangphan gi lairang su hingonda hori ben sang napi mayam laijaba sieng pa ali bu hai sa li ba lai rang na ching ma si kat li ai di thoi dong na chen chang han ja di ai khoi isa ga sa go na ba loi po chi tam ja ba ni
1: sahi ama da lai ri ba tha tara ni thoi asi gi manung da inga tha asi da kari karam ban nu me sing da karam karam ba thabak thorom sing mapung oina imalai sem ina loi sang na sin bi du na pang thok pi ri hai ba si gi matang da su asom na pau dam le
0: inga tha sida aina pangtho aga lakpa agi maru aiba namet aina lokjabasi noma panba inga gi sima ibudo ibendho wangbrenga irei maga ani gi higarapagi thauni pangthok sare madugi amu mathangda inga gi mangani panma sima ibudo wangbren gi hairang lairang sana kwanyai lupa kwanyai tamdana ising anoba lakpa sida laisu hanbinu tinsu hanbinu haidana miyang gi yaiphana ba khoiram jare mathang le inga gi tare ni pan ba sida ireima iben thauda chakoi khute katana pena sairon chakse tana sana kwanyai lupa kwanyai thadana maitai nga muna namu taibang gi ura usin ising lemlai nga leiraga di ising leigada bani aduna lemlai nga mu lei jare ising walhan biganu haidana thawasi pangthok sare maduga mu leibak ya awa na dei kai ta ngak thok na ba hai da na urel ujau da ura usin tau jare namu taibang da sigada ba na ga da ba thai dok pi hai da na tare ni ꯏꯔꯩ ꯃꯩꯕꯦꯟꯊꯧꯒꯤ ꯊꯧꯅꯤ ꯅꯨꯃꯤꯠꯁꯤꯗ ꯃꯗꯨꯒꯤ ꯃꯇꯨꯡ ꯇꯥꯔꯛꯄꯗ ꯏꯉꯥ ꯊꯥ ꯑꯁꯤꯒꯤ ꯊꯥꯅꯤꯟ ꯅꯨꯃꯤꯠꯁꯤꯗ ꯑꯃꯨꯛ ꯆꯦꯡ ꯍꯥꯏꯕꯒꯤ ꯊꯧꯔꯝ ꯁꯤꯃꯨꯛ ꯄꯥꯡꯊꯣꯛꯆꯔꯦ ꯁꯤꯒꯤ ꯃꯇꯨꯡ ꯇꯥꯕꯗꯒꯤꯗꯤ ꯊꯣꯏꯗꯣꯛꯄ ꯂꯩꯖꯗ꯭ꯔꯦ ꯏꯉꯥ ꯊꯥꯒꯤ
1: ꯆꯤꯡꯈꯩꯁꯤꯡ ꯄꯟꯊꯧ ꯏꯁꯥꯏꯀꯣꯜ ꯑꯁꯤꯗ ꯊꯣꯛꯈꯤꯕ ꯆꯨꯝꯊꯥꯡ ꯑꯁꯤ ꯃꯇꯧ ꯀꯔꯝ ꯇꯧꯏ ꯍꯥꯏꯕꯒꯤ ꯃꯇꯥꯡꯗ ꯆꯨꯝꯊꯥꯡ ꯑꯁꯤꯕꯨ ꯎꯕꯤꯍꯧꯕ ꯂꯥꯏꯐꯝ ꯑꯁꯤꯒꯤ ꯏꯁꯩꯒꯤ ꯊꯣꯀꯣꯛ ꯑꯣꯏꯅꯁꯨ ꯂꯩꯕꯤꯔꯤꯕ ꯑꯦꯂꯥꯡꯕꯝ ꯇꯃꯨ ꯂꯩꯃꯅ ꯑꯁꯨꯝꯅ ꯄꯥꯎꯗꯝꯕꯤꯔꯤ
3: ꯑꯩꯁꯦ ꯁꯒꯣꯟꯕꯟ ꯃꯣꯏꯔꯥꯡ ꯂꯩꯔꯛꯇꯒꯤꯅꯤ ꯑꯗꯣ ꯏꯁꯨꯅꯨꯄꯥ ꯌꯥꯏꯃꯁꯦ ꯂꯦꯝꯕ ꯀꯧꯏ ꯃꯥꯁꯦ ꯑꯗꯨꯝ ꯆꯍꯤ ꯑꯍꯨꯝ ꯁꯨꯗ꯭ꯔꯤꯉꯩꯗꯒꯤ ꯍꯝꯕ ꯈꯔꯒ ꯍꯩꯔꯛꯄꯗꯒꯤ ꯏꯄꯥ ꯏꯅꯥꯛꯇ ꯁꯨꯝ ꯄꯨꯖꯔꯒ ꯆꯥꯎꯖꯔꯛꯄꯅꯦꯕ ꯍꯟꯗꯛꯇꯤ ꯀ꯭ꯂꯥꯁ ꯅꯥꯏꯟ ꯍꯟꯗꯛ ꯇꯦꯟ ꯀꯥꯖꯔꯤꯕ ꯑꯗꯣ ꯏꯄꯥꯒꯤꯁꯤꯗ ꯁꯨꯝ ꯑꯉꯥꯡ ꯈꯔ ꯁꯨꯝ ꯏꯄꯥꯒꯤ ꯊꯧꯒꯟꯒꯤ ꯂꯩꯕꯁꯤꯗ ꯑꯩꯒꯤ ꯑꯉꯥꯡꯁꯤꯁꯨ ꯌꯥꯎꯅꯅꯕ ꯊꯤꯟꯖꯔꯛꯄꯅꯤꯗ ꯊꯤꯜꯂꯛꯄꯁꯤꯗ ꯅꯣꯡꯁꯤꯁꯨ ꯖꯝ ꯈꯪꯍꯧꯗꯅ ꯇꯥꯔꯕ ꯑꯗꯨꯒ ꯑꯃꯨꯛ ꯃꯔꯤꯛ ꯃꯔꯤꯛ ꯃꯔꯤꯛ ꯇꯥꯔꯒ ꯑꯃꯨꯛ ꯁꯠꯂꯥꯎꯅ ꯑꯃꯨꯛ ꯉꯥꯟꯊꯣꯔꯛꯄꯒꯤ ꯇꯟꯖꯥ ꯑꯁꯤꯗ ꯆꯨꯝꯊꯥꯡ ꯃꯈꯣꯡꯁꯤ ꯁꯤꯒꯤ ꯃꯄꯥꯁꯦ ꯏꯄꯥꯒꯤ ꯂꯩꯕꯁꯤꯗꯒꯤꯅ ꯁꯤꯒꯤ ꯂꯐꯨ ꯃꯆꯥꯁꯦ ꯑꯁꯤ ꯐꯥꯎꯃꯩꯁꯤꯒꯤ ꯃꯅꯨꯡꯁꯤꯗ ꯌꯥꯝ ꯐꯖꯅ ꯍꯦꯛꯇ ꯄꯨꯛꯉꯥꯟ ꯉꯥꯜꯂꯒ ꯂꯩꯕꯁꯦ ꯑꯩꯅ ꯏꯄꯥꯁꯤ ꯈꯨꯔꯨꯝꯕ ꯍꯥꯏꯒꯠꯂꯛꯄꯩꯁꯤꯗ ꯄꯟꯊꯧꯅ ꯏꯆꯥꯁꯥ ꯆꯨꯝꯊꯥꯡ ꯃꯈꯣꯡ ꯍꯥꯏꯔꯛꯄꯗꯨ ꯀꯥꯏꯗꯅꯣ ꯌꯦꯡꯉꯨꯀꯥꯟꯁꯤꯗ ꯍꯦꯛꯇ ꯄꯨꯛꯉꯥꯟ ꯉꯥꯜꯂꯒ ꯃꯆꯨ ꯃꯆꯨ ꯃꯆꯨꯁꯤꯗ ꯃꯆꯨ ꯇꯔꯦꯠꯁꯦ ꯐꯖꯅ ꯊꯣꯛꯑꯦꯕ ꯑꯗ ꯑꯩꯒꯤ ꯐꯣꯟꯁꯤꯗꯁꯨ ꯑꯩꯅꯗꯤ ꯂꯧꯖꯕꯅꯦꯕ ꯂꯧꯕꯗ ꯁꯣꯝ ꯊꯪꯕꯗ ꯌꯥꯝ ꯐꯖꯅ ꯇꯥꯏ ꯁꯣꯝꯗꯅ ꯈꯤꯇꯪ ꯃꯝꯂꯞꯅꯗꯤ ꯇꯥꯔꯒ ꯑꯗꯨꯃꯥꯏꯅ ꯏꯄꯥꯒꯤ ꯊꯧꯁꯤꯟꯁꯦ ꯏꯄꯥꯁꯦ ꯂꯥꯏꯅꯤꯀꯣ ꯍꯥꯏꯕꯁꯦ ꯀꯞꯁꯨ ꯀꯞꯅꯤꯡꯉꯤ ꯅꯨꯡꯁꯤ ꯅꯨꯡꯁꯤ ꯉꯁꯥꯏꯒꯤ ꯋꯥꯡꯈꯩꯗ ꯌꯥꯝ ꯅꯨꯡꯉꯥꯏꯅ ꯑꯃꯨꯛ ꯂꯩꯔꯝꯃꯒ ꯈꯪꯍꯧꯗꯅ ꯁꯤꯗ ꯑꯃꯨꯛ ꯂꯩꯔꯀꯥꯟꯁꯤꯗ ꯀꯃꯥꯏ ꯇꯧꯗꯣꯏ ꯅꯣꯏ ꯏꯄꯥꯁꯦꯒ ꯈꯜꯂꯝꯃꯒ ꯂꯥꯏ ꯃꯌꯥꯝꯁꯤꯅ ꯁꯨꯝ ꯇꯥꯡꯖꯅ ꯈꯪꯗꯦ ꯀꯩꯅ ꯈꯪꯗꯦ ꯑꯩꯈꯣꯏ ꯁꯦꯟ ꯁꯦꯟꯅꯔꯛꯄꯩ ꯃꯑꯣꯡꯁꯦ ꯁꯤꯗ ꯑꯩꯈꯣꯏꯗꯤ ꯑꯗꯨꯝ ꯍꯧꯖꯤꯛ ꯍꯦꯟꯅ ꯀꯤꯖꯁꯨ ꯀꯤꯖꯔꯦ ꯑꯗꯨꯒ ꯀꯤꯖꯩ ꯍꯥꯏꯁꯦ ꯂꯥꯞꯊꯣꯛꯄ ꯅꯠꯇꯕ ꯍꯦꯟꯅꯗꯤ ꯃꯐꯝꯁꯤꯗ ꯁꯨꯝ ꯂꯩꯔꯒ ꯂꯥꯏꯁꯤ ꯅꯤꯡꯕꯁꯦ ꯉꯝꯃꯒ ꯅꯤꯡꯅꯤꯡꯕꯒꯤ ꯋꯥꯈꯜꯂꯣꯟ ꯐꯥꯎ ꯂꯩꯖꯔꯦ
1: ꯏꯉꯥ ꯊꯥꯅꯤꯜ ꯁꯤꯡꯈꯩ ꯂꯥꯛꯄ ꯄꯟꯊꯧꯗ ꯆꯦꯡ ꯍꯩꯕ ꯅꯨꯃꯤꯠ ꯑꯁꯤꯗ ꯁꯩꯊꯥ ꯏꯁꯩ ꯑꯅꯤ ꯂꯥꯟꯊꯣꯛꯄꯤꯈꯤ ꯍꯥꯏꯔꯤꯕ ꯏꯁꯩꯁꯤꯡ ꯑꯁꯤꯒꯤ ꯅꯨꯡꯒꯤ ꯑꯣꯏꯕ ꯋꯥꯍꯟꯊꯣꯛꯀꯤ ꯃꯇꯥꯡꯗ ꯑꯆꯨꯝꯅ ꯐꯣꯡꯗꯣꯛꯄꯤꯔꯤ
0: ꯏꯉꯥ ꯊꯥꯅꯤꯜꯁꯤꯒꯤ ꯁꯩꯁꯛꯂꯣꯟꯁꯤ ꯃꯌꯥꯝ ꯄꯨꯝꯅꯃꯛꯇ ꯏꯉꯥ ꯍꯥꯏꯕ ꯃꯩꯇꯩꯒꯤ ꯈꯣꯟꯊꯣꯛꯁꯤꯃꯁꯨ ꯃꯤꯌꯥꯝꯗ ꯈꯪꯍꯟꯕ ꯊꯥꯅꯤꯜ ꯍꯥꯏꯕ ꯋꯥꯍꯩꯁꯤꯡꯗꯨ ꯃꯤꯌꯥꯝꯗ ꯈꯪꯍꯟꯕ ꯏꯉꯥ ꯊꯥꯁꯤꯗ ꯁꯥꯠꯂꯤꯕ ꯊꯔꯣ ꯊꯝꯕꯥꯟꯗ ꯑꯉꯧꯕ ꯑꯉꯥꯡꯕ ꯃꯆꯨ ꯑꯁꯪꯕ ꯃꯌꯥꯝꯁꯤꯁꯨ ꯃꯗꯨꯒ ꯂꯣꯏꯅꯅ ꯏꯉꯥ ꯊꯥꯁꯤꯗ ꯏꯁꯤꯡ ꯑꯅꯧꯕ ꯇꯥꯔꯛꯄ ꯈꯣꯌꯨꯝ ꯂꯥꯏꯅ ꯁꯦꯝꯕ ꯃꯇꯝꯒꯤ ꯃꯇꯨꯡꯏꯟꯅ ꯇꯥꯔꯛꯏꯕ ꯅꯣꯡꯖꯨ ꯃꯇꯝꯒꯤ ꯃꯇꯨꯡꯏꯟꯅ ꯈꯣꯡꯉꯛꯏꯕ ꯅꯣꯡꯈꯣꯡ ꯄꯨꯝꯅꯃꯛ ꯃꯇꯝꯒꯤ ꯃꯇꯨꯡꯏꯟꯅ ꯑꯀꯪꯕ ꯂꯩꯄꯥꯛꯁꯨ ꯄꯦꯠꯂꯛꯄ ꯄꯨꯝꯅꯃꯛꯁꯤꯡ ꯑꯁꯤ ꯀꯅꯥꯅ ꯁꯦꯝꯕꯅꯣ ꯍꯥꯏꯔꯛꯄ ꯃꯇꯝꯗ ꯃꯤꯅꯗꯤ ꯅꯠꯇꯦ ꯃꯍꯧꯁꯥꯅ ꯁꯦꯝꯕꯅꯤ ꯃꯍꯧꯁꯥ ꯂꯥꯏꯒꯤ ꯃꯇꯤꯛ ꯃꯌꯥꯏꯁꯤꯁꯨ ꯑꯃꯨꯛ ꯁꯟꯗꯣꯛ ꯃꯗꯨꯒ ꯂꯣꯏꯅꯅ ꯃꯤꯌꯥꯝꯗ ꯄꯤꯖꯅꯤꯡꯉꯤ ꯏꯉꯥ ꯍꯥꯏꯕ ꯏꯉꯥ ꯑꯁꯤ ꯃꯤꯑꯣꯏꯕ ꯈꯨꯗꯤꯡꯃꯛꯅ ꯊꯧꯅꯤ ꯍꯩꯔꯒꯗꯤ ꯏꯁꯥꯗ ꯂꯨ ꯇꯣꯡꯗ ꯂꯩꯔꯤꯕ ꯏꯒꯤ ꯏꯆꯦꯟꯁꯤ ꯐꯥꯎꯕꯗ ꯋꯥꯡꯕ꯭ꯔꯦꯟꯒ ꯏꯔꯩꯃ ꯏꯕꯦꯟꯊꯧꯒꯅ ꯏꯔꯝ ꯈꯣꯡꯂꯝ ꯆꯨꯝꯍꯜꯂꯛꯀꯅꯤ ꯇꯤꯟꯁꯨ ꯂꯥꯏꯁꯨꯕ ꯄꯨꯝꯅꯃꯛ ꯏꯉꯥ ꯑꯁꯤꯗ ꯂꯥꯏꯊꯧ ꯄꯥꯡꯊꯣꯛꯍꯧꯕꯗ ꯄꯔꯩ ꯍꯟꯇꯣꯔꯛꯀꯅꯤ ꯆꯤꯡꯈꯩ ꯂꯥꯛꯄ ꯁꯦꯂꯣꯏ ꯂꯃꯥꯏꯁꯤꯡꯁꯤꯗ ꯂꯥꯛꯑꯒ ꯊꯧꯅꯤ ꯊꯧꯔꯝ ꯇꯧꯕꯗꯁꯨ ꯃꯤꯑꯣꯏꯕꯗꯨ ꯑꯋꯥꯠꯄ ꯂꯩꯔꯣꯏ ꯅꯨꯡꯉꯥꯏ ꯌꯥꯏꯐꯕ ꯑꯣꯏꯅꯤ ꯅꯥꯔꯝ ꯃꯆꯨ ꯐꯒꯠꯂꯛꯀꯅꯤ ꯃꯁꯤꯒ ꯑꯃꯨꯛ ꯂꯣꯏꯅꯅ ꯃꯤꯌꯥꯝ ꯄꯨꯝꯅꯃꯛꯇ ꯃꯩ ꯏꯁꯤꯡ ꯅꯨꯡꯁꯤꯠ ꯁꯥꯒꯣꯟꯅꯔꯒ ꯃꯍꯧꯁꯥꯕꯨ ꯅꯤꯡꯕ ꯃꯩꯇꯩꯅꯤꯅ ꯑꯩꯈꯣꯏꯗꯤ ꯊꯥꯆꯠ ꯊꯕꯥꯟꯒꯤ ꯂꯥꯏꯁꯦ ꯑꯩꯈꯣꯏ ꯅꯤꯡꯗꯕ ꯌꯥꯗꯦ ꯁꯩꯁꯛꯂꯣꯟꯁꯤꯅ ꯑꯌꯨꯛ ꯌꯦꯟꯗꯥ ꯑꯉꯟꯕ ꯄꯨꯡꯖꯥ ꯇꯔꯦꯠꯇꯒꯤ ꯍꯧꯔꯛꯄꯅꯤ ꯃꯤꯄꯣꯛ ꯂꯩꯁꯦꯝꯂꯣꯟꯒꯤ ꯃꯅꯨꯡ ꯆꯜꯂꯛꯄ ꯋꯥꯔꯤ ꯂꯩꯍꯧꯔꯣꯟ ꯁꯩꯁꯛꯇ ꯁꯩꯁꯛ ꯑꯁꯤꯁꯨ ꯑꯩꯅ ꯄꯔꯦꯡ ꯂꯦꯡꯁꯤꯟꯖꯕꯅꯤ ꯃꯍꯧꯁꯥꯗꯒꯉꯤ ꯄꯤꯔꯝꯂꯕ ꯃꯩꯇꯩꯒꯤ ꯁꯩꯁꯛꯂꯣꯟ ꯀꯌꯥ ꯂꯩꯔꯕꯅꯤ ꯑꯗꯨꯒꯤ ꯃꯅꯨꯡꯁꯤꯗ ꯃꯍꯥꯛꯀꯤ ꯁꯩꯍꯥꯏꯒꯤ ꯃꯁꯛꯂꯣꯟ ꯑꯁꯤ ꯑꯩꯅ ꯇꯝꯕꯤꯔꯒ ꯃꯌꯥꯝꯗ ꯃꯤꯑꯣꯏꯕꯒꯤ ꯍꯛꯆꯥꯡꯁꯤ ꯊꯦꯡꯈꯥꯡ ꯑꯍꯨꯝꯅꯤ ꯀꯣꯛꯇꯒꯤꯅ ꯆꯔꯝ ꯐꯥꯎꯕ ꯂꯦꯡꯗꯒꯤꯅ ꯈ꯭ꯋꯥꯡ ꯐꯥꯎꯕ ꯀꯝꯌꯥꯗꯒꯤꯅ ꯈꯣꯡꯗꯣꯟ ꯐꯥꯎꯕꯗ ꯊꯦꯡꯈꯥꯡ ꯑꯍꯨꯝꯁꯤ ꯄꯨꯜꯂꯞ ꯄꯨꯜꯂꯒꯗꯤ ꯆꯍꯨꯝꯒ ꯍꯨꯝꯐꯨꯒ ꯃꯥꯊꯣꯏꯅꯤ ꯃꯗꯨꯒꯤ ꯃꯤꯄꯣꯛꯂꯣꯟ ꯁꯩꯁꯛ ꯑꯁꯤ ꯀꯔꯝꯕ ꯃꯇꯝꯗ ꯁꯛꯀꯅꯤ ꯑꯉꯥꯡꯒꯤ ꯆꯥꯛ ꯈꯥꯡꯕ ꯏꯄꯥꯟ ꯊꯥꯕ ꯆꯒꯨꯝꯕ ꯅꯥꯎꯠ ꯅꯥꯔꯦꯡ ꯂꯨꯍꯣꯡꯕ ꯐꯥꯎꯕꯒꯤ ꯃꯁꯤ ꯁꯛꯀꯅꯤ ꯄꯨꯟꯁꯤ ꯂꯩꯄꯨꯟ ꯑꯔꯣꯏꯕ ꯂꯥꯜꯂ ꯊꯧꯔꯝ ꯐꯥꯎꯕ ꯁꯛꯀꯅꯤ ꯃꯔꯝꯗꯤ ꯑꯁꯨꯝꯅ ꯁꯥꯔꯛꯄ ꯅꯃꯨ ꯇꯥꯏꯕꯪꯅꯤ ꯏꯃꯥꯅ ꯁꯥꯕ ꯅꯠꯇꯦ ꯏꯄꯥꯅ ꯁꯥꯕ ꯅꯠꯇꯦ ꯈꯣꯌꯨꯝ ꯂꯥꯏꯅ ꯁꯥꯔꯛꯄꯅꯤ ꯏꯒꯤ ꯍꯧꯔꯛꯐꯝꯗꯤ ꯏꯃꯥꯒꯤ ꯏꯗꯨ ꯅꯠꯇꯦ ꯏꯄꯥꯏꯗꯨ ꯅꯠꯇꯦ ꯃꯄꯨ ꯃꯥꯅ ꯄꯤꯔꯛꯄꯅꯤ ꯁꯥꯟꯅꯔꯝꯂꯕ ꯊꯦꯡꯈꯥꯡ ꯑꯁꯤꯅ ꯃꯥꯒꯤ ꯃꯥꯒꯤ ꯊꯦꯡꯈꯥꯡ ꯊꯦꯡꯈꯥꯡ ꯃꯇꯝ ꯃꯇꯨꯡꯒꯤ ꯁꯛꯂꯣꯟ ꯃꯌꯥꯝꯗ ꯄꯨꯔꯦ ꯍꯥꯏꯔꯒ ꯏꯔꯣꯏ ꯂꯣꯏꯔꯛꯄꯗꯗꯤ ꯊꯋꯥꯏꯗꯨꯅ ꯆꯠꯇꯕꯗꯤ ꯌꯥꯗꯕꯅꯤꯅ ꯊꯋꯥꯏꯗꯤ ꯃꯟꯕ ꯂꯩꯇꯦ ꯍꯛꯆꯥꯡ ꯈꯛꯇꯅꯤ ꯎꯞꯊꯨ ꯎꯞꯊꯨꯅ ꯇꯨꯔꯒ ꯂꯩꯃꯟ ꯆꯜꯂꯤꯕꯁꯤ ꯑꯗꯨꯅ ꯂꯩꯃꯟ ꯆꯟꯕ ꯂꯩꯇ꯭ꯔꯕ ꯊꯋꯥꯏ ꯑꯗꯨꯗꯤ ꯍꯛꯆꯥꯡ ꯑꯗꯨꯅꯗꯤ ꯁꯣꯜꯂꯛꯑꯕꯅꯤꯅ ꯋꯥꯔꯕꯅꯤꯅ ꯊꯋꯥꯏꯗꯨꯗꯤ ꯆꯠꯇ ꯌꯥꯗꯕꯅꯤꯅ ꯊꯋꯥꯏꯒ ꯍꯛꯆꯥꯡꯒ ꯈꯥꯏꯅꯔꯣꯟ ꯐꯥꯎꯕ ꯍꯥꯏꯔꯤꯕ ꯃꯤꯄꯣꯛꯂꯣꯟꯒꯤ ꯏꯁꯩ ꯑꯁꯤ ꯂꯩꯍꯧꯂꯣꯟꯗ ꯑꯩꯅ ꯄꯨꯊꯣꯛꯆꯕꯅꯤ ꯃꯗꯨꯒꯤ ꯏꯁꯩꯁꯤꯒꯤ ꯃꯇꯨꯡꯗ ꯃꯩꯇꯩ ꯁꯩꯁꯛꯇ ꯑꯃꯨꯛ ꯑꯩꯅ ꯑꯃꯨꯛ ꯊꯥꯅꯤꯟꯁꯤꯒꯤ ꯁꯩꯁꯛꯂꯣꯟꯁꯤ ꯑꯃꯨꯛ ꯑꯩꯅ ꯃꯩꯇꯩ ꯏꯁꯩꯒꯤ ꯃꯆꯠꯂꯣꯟꯁꯤꯗ ꯑꯃꯨꯛ ꯂꯩꯍꯧꯔꯣꯟꯗꯒꯤ ꯈꯤꯇꯪ ꯂꯩꯁꯜꯂꯒ ꯍꯥꯟꯅ ꯂꯩꯔꯝꯕ ꯏꯁꯩꯁꯤ ꯑꯃꯨꯛ ꯑꯩꯅ ꯃꯁꯤꯁꯨ ꯑꯩꯅ ꯏꯁꯩ ꯇꯝꯕꯤꯕ ꯅꯠꯇꯦ ꯏꯁꯩ ꯄꯔꯦꯡ ꯁꯦꯝꯖꯕꯅꯤ ꯈꯣꯜꯂꯤꯛ ꯈꯣꯟꯍꯥꯏ ꯄꯨꯝꯅꯃꯛ ꯑꯁꯨꯝꯅ ꯃꯤꯑꯣꯏꯕꯅ ꯏꯁꯩ ꯁꯛꯄꯗ ꯇꯟꯊꯥꯗꯤ ꯂꯦꯡꯗꯅ ꯂꯩꯔꯝꯒꯅꯤ ꯑꯗꯨꯕꯨ ꯃꯤꯑꯣꯏꯕꯒꯤ ꯈꯣꯟꯖꯦꯜꯁꯨ ꯑꯗꯨꯝ ꯂꯩꯒꯅꯤ ꯅꯨꯡꯁꯤꯕ ꯍꯥꯏꯕ ꯈꯣꯟꯖꯦꯜ ꯑꯃꯗꯤ ꯇꯣꯉꯥꯜꯂꯤ ꯃꯁꯤ ꯄꯨꯝꯅꯃꯛꯀꯤꯅ ꯑꯩꯒꯤ ꯏꯃꯥ ꯂꯥꯏꯐꯝꯂꯦꯟꯁꯤꯒꯤ ꯏꯁꯩ ꯃꯌꯦꯛꯁꯤꯒꯤ ꯊꯧꯀꯣꯛ ꯑꯣꯏꯅ ꯂꯥꯏꯐꯝꯁꯤꯒꯤ ꯊꯧꯗꯥꯡ ꯄꯨꯕꯤꯔꯤꯕ ꯁꯔꯥꯡꯇꯦꯝ ꯊꯔꯣꯉꯥꯡ ꯕꯤꯂꯩꯃ ꯗꯒꯤ ꯑꯃꯨꯛ ꯂꯧꯔꯁꯤ
1: ꯏꯉꯥ ꯊꯥꯅꯤꯜ ꯁꯤꯡꯈꯩ ꯂꯥꯛꯄ ꯄꯟꯊꯧꯗ ꯆꯦꯡ ꯍꯩꯕ ꯅꯨꯃꯤꯠ ꯑꯁꯤꯗ ꯁꯩꯊꯥ ꯏꯁꯩ ꯑꯅꯤ ꯂꯥꯟꯊꯣꯛꯄꯤꯈꯤ ꯍꯥꯏꯔꯤꯕ ꯏꯁꯩꯁꯤꯡ ꯑꯁꯤꯒꯤ ꯅꯨꯡꯒꯤ ꯑꯣꯏꯕ ꯋꯥꯍꯟꯊꯣꯛꯀꯤ ꯃꯇꯥꯡꯗ ꯂꯥꯏꯐꯝ ꯑꯁꯤꯒꯤ ꯏꯁꯩ ꯊꯧꯀꯣꯛ ꯑꯣꯏꯅꯁꯨ ꯂꯩꯕꯤꯔꯤꯕꯤ ꯁꯔꯥꯡꯇꯦꯝ ꯊꯔꯣꯉꯥꯡ ꯕꯤꯂꯩꯃꯅ ꯑꯆꯨꯝꯅ ꯐꯣꯡꯗꯣꯛꯄꯤꯔꯤ
3: ꯄꯟꯊꯧꯒꯤ ꯏꯁꯩ ꯍꯦꯛ ꯂꯣꯟꯗ ꯑꯩꯈꯣꯏꯒꯤ ꯏꯉꯥ ꯊꯥꯅꯤꯜ ꯁꯩꯁꯛꯂꯣꯟꯁꯦ ꯉꯁꯤ ꯑꯩꯈꯣꯏꯅ ꯑꯌꯨꯛꯇ ꯁꯛꯆꯔꯦ ꯃꯁꯤꯒꯤ ꯅꯨꯡꯒꯤ ꯋꯥꯍꯟꯊꯣꯛꯇꯤ ꯑꯩꯈꯣꯏꯒꯤ ꯋꯥꯠꯇ ꯄꯥꯗꯕ ꯅꯨꯡꯉꯥꯏ ꯌꯥꯏꯐꯕ ꯆꯥꯍꯣꯡꯕ ꯉꯥꯍꯣꯡꯕ ꯂꯩꯄꯥꯛꯁꯦ ꯃꯔꯥ ꯇꯞꯅ ꯏꯪꯅ ꯇꯞꯅ ꯄꯥꯟꯕ ꯇꯥꯏꯕꯪ ꯄꯥꯟꯕꯁꯤꯗ ꯂꯩꯔꯤꯕ ꯊꯋꯥꯏ ꯄꯥꯟꯕ ꯄꯨꯝꯅꯃꯛꯁꯨ ꯅꯨꯡꯉꯥꯏꯕ ꯌꯥꯏꯐꯕ ꯑꯋꯥꯠꯄ ꯂꯩꯇꯕ ꯑꯍꯤꯡꯕ ꯑꯇꯞꯄ ꯄꯨꯔꯛꯄ ꯑꯃꯒ ꯑꯃꯒ ꯅꯨꯡꯁꯤ ꯆꯥꯟꯅꯅ ꯂꯩꯃꯤꯟꯅꯅꯕ ꯑꯁꯤꯒꯨꯝꯕ ꯀꯌꯥꯁꯨ ꯄꯟꯊꯧ ꯏꯄꯥꯅ ꯊꯧꯖꯥꯟꯕꯤꯌꯦ ꯂꯥꯏꯔꯤꯛꯂꯣꯟꯁꯤꯗ ꯃꯩꯇꯩ ꯑꯩꯈꯣꯏꯒꯤꯗ ꯅꯠꯇꯅ ꯇꯥꯏꯕꯪ ꯄꯥꯟꯁꯤꯗ ꯂꯩꯔꯤꯕ ꯊꯋꯥꯏ ꯄꯥꯟꯕ ꯄꯨꯝꯅꯃꯛ ꯍꯦꯛ ꯂꯩꯔꯤꯕ ꯄꯨꯝꯅꯃꯛꯀꯤ ꯑꯣꯏꯅ ꯄꯟꯊꯧꯅ ꯊꯧꯖꯥꯟꯕꯤ
1: ꯄꯟꯊꯧ ꯏꯁꯩ ꯀꯣꯜꯅꯨꯡ ꯑꯁꯤꯗ ꯖꯒꯣꯏꯒꯤ ꯏꯁꯩꯒꯤ ꯄꯨꯡꯒꯤ ꯇꯣꯉꯥꯟ ꯇꯣꯉꯥꯟꯕ ꯍꯤꯔꯝ ꯀꯌꯥꯗ ꯊꯧ ꯄꯥꯡꯂꯤꯕ ꯃꯤꯑꯣꯏ ꯀꯌꯥ ꯑꯃꯁꯨ ꯂꯩꯔꯤ ꯄꯨꯝꯅꯃꯛ ꯑꯁꯤꯒꯤ ꯃꯔꯛꯇꯒꯤ ꯄꯨꯡꯒꯤ ꯊꯧꯒꯜ ꯐꯪꯕꯤꯔꯤꯕ ꯑꯁꯦꯝ ꯕꯤꯅꯣꯏ ꯃꯩꯇꯩꯅ ꯃꯐꯝ ꯑꯁꯤꯗ ꯂꯥꯛꯄꯗ ꯄꯨꯡꯒꯤ ꯃꯍꯩ ꯑꯁꯤ ꯃꯇꯧ ꯀꯔꯝꯅ ꯇꯝꯕꯤ ꯍꯥꯏꯕꯁꯤꯒꯤ ꯃꯇꯥꯡꯗꯁꯨ ꯃꯈꯥ ꯇꯥꯅ ꯁꯨꯝꯅ ꯐꯣꯡꯗꯣꯛꯄꯤꯔꯤ
4: ꯑꯩꯒꯤ ꯃꯤꯡꯅ ꯕꯤꯅꯣꯏ ꯀꯧꯖꯦ ꯑꯩꯒꯤ ꯂꯩꯐꯝꯅ ꯂꯪꯗꯨꯝ ꯃꯈꯥ ꯔꯤꯈꯥꯏ ꯑꯩꯈꯣꯏꯒꯤ ꯄꯟꯊꯧ ꯏꯄꯥꯅ ꯇꯥꯛꯄꯤꯕ ꯄꯨꯡꯂꯣꯟꯁꯤꯒ ꯑꯩꯈꯣꯏꯒꯤ ꯑꯩꯅ ꯑꯇꯣꯞ ꯑꯇꯣꯞꯄꯗ ꯇꯝꯖꯔꯨꯕ ꯄꯨꯡꯂꯣꯟꯁꯤꯒ ꯈꯖꯤꯛꯇꯪꯗꯤ ꯈꯦꯠꯅꯩ ꯑꯩ ꯁꯝꯂꯞꯅ ꯇꯦꯜꯂꯞꯅ ꯑꯩ ꯍꯥꯏꯖꯒꯦ ꯇꯥꯡꯃꯛꯇ ꯊꯥꯔꯒꯁꯨ ꯁꯣꯝꯅ ꯑꯩꯈꯣꯏꯒꯤ ꯏꯄꯥ ꯄꯟꯊꯧꯅ ꯇꯥꯛꯄꯤꯕꯗ ꯐꯟ ꯇꯥ ꯐꯟ ꯇꯥ ꯇꯥ ꯇꯥ ꯐꯟ ꯇꯥ ꯐꯟ ꯇꯥ ꯇꯥ ꯍꯥꯏ ꯑꯩꯈꯣꯏꯒꯤ ꯁꯣꯝꯁꯤꯅ ꯇꯥ ꯙꯦꯡ ꯇꯥ ꯇꯥ ꯙꯦꯡ ꯇꯥ ꯇꯥ ꯙꯦꯡ ꯇꯥ ꯇꯥ ꯙꯦꯡ ꯍꯥꯏꯔ ꯑꯩꯈꯣꯏꯒꯤ ꯏꯄꯥꯒꯤꯅ ꯐꯟ ꯇꯥ ꯐꯟ ꯇꯥ ꯑꯩꯈꯣꯏꯒꯤ ꯀꯩꯅꯣꯒꯤꯗ ꯌꯦꯔꯒꯁꯨ ꯙꯟ ꯇꯥꯡ ꯇꯥꯡ ꯇꯥꯡ ꯘꯟ ꯇꯥꯡ ꯍꯥꯏꯌꯦ ꯄꯟꯊꯧ ꯏꯄꯥꯅ ꯇꯥꯛꯄꯤꯒꯤꯗꯅ ꯐꯟ ꯇꯥ ꯇꯥ ꯐꯟ ꯇꯥ ꯐꯟ ꯇꯥ ꯇꯥ ꯐꯟ ꯇꯥ ꯁꯨꯃꯥꯏꯅ ꯍꯥꯏꯕꯤꯕ ꯂꯣꯟꯁꯤ ꯈꯤꯇꯪꯗꯤ ꯈꯦꯠꯅꯩ ꯏꯄꯥꯅ ꯇꯥꯛꯄꯤꯕꯒ ꯑꯩꯈꯣꯏꯒꯤ ꯃꯌꯥꯝ ꯁꯣꯝꯗ ꯇꯧꯃꯤꯟꯅꯔꯤꯁꯤ
5: ꯃꯈꯥ ꯇꯥꯛꯄ ꯑꯣꯏꯅ ꯑꯩꯈꯣꯏ ꯑꯣꯖꯥꯗꯒꯤ ꯋꯥꯍꯪ ꯑꯝꯇꯒ ꯍꯪꯖꯍꯧꯒꯦ ꯑꯩꯈꯣꯏ ꯃꯐꯝꯁꯤꯗ ꯂꯥꯛꯄꯤꯕ ꯃꯇꯝꯗ ꯍꯥꯏꯖꯕ ꯇꯥꯔꯦ ꯑꯇꯣꯞꯄ ꯃꯐꯝꯁꯤꯡꯗꯁꯨ ꯃꯌꯥꯝ ꯆꯠꯄꯤꯔꯝꯂꯒꯅꯤ ꯑꯗꯨꯃꯛꯄꯨ ꯑꯩꯈꯣꯏ ꯄꯟꯊꯧꯒꯤ ꯁꯥꯏꯀꯣꯜꯁꯤꯗ ꯂꯥꯛꯄꯤꯕ ꯃꯇꯝꯗ ꯊꯝꯃꯣꯏꯗ ꯀꯩ ꯐꯥꯎꯋꯤ ꯍꯧꯖꯤꯛ
4: ꯏꯄꯥꯒꯤꯗ ꯂꯥꯛꯄꯁꯤ ꯑꯩꯈꯣꯏꯒꯤ ꯏꯄꯥꯒꯤ ꯒꯦꯠ ꯍꯥꯏ ꯇꯥꯔꯦ ꯒꯦꯠꯁꯤ ꯍꯦꯛ ꯊꯥꯡꯖꯤꯜꯂꯛꯄꯗꯒꯤ ꯏꯁꯥꯁꯤ ꯀꯩꯅꯣꯝꯃ ꯑꯗꯨꯝ ꯇꯧꯋꯦ ꯁꯤ ꯄꯟꯊꯧ ꯏꯄꯥ ꯆꯪꯉꯝꯃꯗ꯭ꯔꯥ ꯑꯩ ꯆꯪꯉꯥꯏꯁꯨ ꯏꯄꯥꯒꯤꯗꯤ ꯄꯨꯡꯖꯤꯡꯗꯕꯅꯤꯅ ꯑꯌꯥꯝꯕ ꯑꯗꯨꯝ ꯇꯧꯕꯅꯤꯅ ꯆꯪꯉꯝꯗ꯭ꯔꯒꯗꯤ ꯑꯩꯅ ꯑꯩꯈꯣꯏꯅꯁꯨ ꯁꯨꯝ ꯆꯪꯉꯛꯄꯗ ꯑꯩ ꯅꯨꯡꯁꯤ ꯊꯥꯡꯒꯠꯂ ꯍꯥꯟꯅ ꯏꯄꯥ ꯂꯩꯔꯒꯗꯤ ꯑꯩꯅꯁꯨ ꯍꯔꯥꯎꯖꯕ ꯍꯥꯏ ꯇꯥꯔꯦ ꯑꯣ ꯏꯄꯥ ꯎꯅꯕ ꯐꯪꯒꯅꯤꯀꯣ ꯍꯥꯏꯅ ꯍꯥꯏꯕꯒꯤ ꯑꯗꯒꯤ ꯏꯄꯥꯒꯤꯗꯤ ꯂꯥꯏꯐꯝꯁꯤ ꯂꯥꯏ ꯑꯃꯅꯤ ꯏꯄꯥ ꯍꯥꯟꯅ ꯑꯩꯈꯣꯏꯅ ꯅꯣꯟꯖꯔꯝꯃꯅꯤ ꯅꯣꯟꯖꯔꯝꯃꯒ ꯃꯊꯪ ꯃꯊꯪ ꯇꯧꯔꯒ ꯏꯄꯥꯅ ꯇꯥꯛꯄ ꯄꯣꯛꯇ ꯄꯥꯛꯊꯣꯛꯁꯦ ꯑꯗꯨꯛꯀꯤ ꯃꯇꯤꯛ ꯀꯥꯟꯅꯔꯦ ꯄꯟꯊꯧꯒꯤ ꯃꯔꯥꯛꯇ ꯂꯩꯕꯗꯤ ꯑꯗꯨꯛꯀꯤ ꯃꯇꯤꯛ ꯑꯩꯈꯣꯏꯅ ꯉꯝꯖꯗꯕꯅꯤ ꯐꯝꯕ ꯀꯟꯕ ꯐꯝꯕ ꯀꯜꯂꯤꯉꯩꯒꯤ ꯄꯟꯊꯧꯗꯒꯤ ꯑꯩꯈꯣꯏꯅ ꯀꯥꯟꯅꯕꯁꯤ ꯃꯌꯥꯝ ꯂꯧ ꯑꯩ ꯏꯁꯥꯃꯛꯇ ꯄꯨꯡꯒꯤꯗ ꯑꯣꯏꯔꯣ ꯑꯗꯒꯤ ꯄꯨꯡ ꯅꯠꯇꯕ ꯆꯅꯞꯄ ꯊꯥ ꯃꯌꯥꯝ ꯑꯃ ꯂꯩꯕꯁꯤ ꯃꯁꯤ ꯄꯟꯊꯧꯗꯒꯤ ꯑꯩꯅ ꯂꯧꯕ ꯌꯥꯕꯗꯤ ꯑꯩ ꯈꯔ ꯂꯧꯖꯔꯦ ꯄꯨꯡꯂꯣꯟꯁꯨ ꯄꯟꯊꯧꯅ ꯇꯥꯛꯏ ꯑꯩꯒꯤ ꯇꯝꯕꯤꯔꯛꯄ ꯑꯣꯖꯥꯁꯤꯡ ꯍꯥꯏ ꯇꯥꯔꯦ ꯁꯤꯟꯇꯥꯛꯄꯁꯤꯡ ꯇꯥꯛꯄꯗꯨꯒ ꯄꯟꯊꯧꯅ ꯇꯥꯛꯄꯁꯤꯒ ꯈꯦꯠꯅꯩ ꯅꯪ ꯌꯩꯗꯤ ꯌꯥꯗꯤ ꯌꯥꯏ ꯁꯨꯃꯥꯏꯅ ꯇꯧ ꯁꯨꯃꯥꯏꯅ ꯇꯧꯕ ꯄꯟꯊꯧ ꯃꯌꯥꯝ ꯇꯥꯛꯄꯤꯕꯀꯣ ꯑꯗ ꯑꯩꯅ ꯃꯌꯥꯏ ꯆꯪꯉꯀꯥꯟꯗ ꯑꯩꯅ ꯏꯁꯥꯅ ꯇ꯭ꯔꯥꯏ ꯇꯧꯔ ꯌꯦꯡꯉꯦ ꯌꯦꯡꯕꯀꯥꯟꯗ ꯃꯌꯥꯝꯗꯒꯤ ꯈꯤꯇꯪ ꯑꯦ ꯅꯪ ꯉꯥꯡꯒ ꯌꯦꯡꯕꯒ ꯃꯥꯟꯅꯗꯦꯅ ꯍꯥꯏꯕ ꯑꯗꯨꯃꯥꯏꯅꯗꯤ ꯍꯥꯏꯕꯤ ꯑꯗ ꯑꯩ ꯀꯥꯟꯅꯕꯁꯦ ꯄꯟꯊꯧꯒꯤꯗꯒꯤꯗꯤ ꯑꯩꯒꯤꯗꯤ ꯌꯥꯝ ꯀꯥꯟꯅꯩ ꯑꯩꯒꯤ ꯑꯣꯏꯅ
1: ꯆꯍꯤ ꯑꯁꯤꯒꯤ ꯑꯣꯏꯅ ꯏꯉꯥ ꯑꯅꯤ ꯑꯃꯗꯤ ꯊꯥꯅꯤꯜ ꯑꯅꯤ ꯄꯥꯜꯂꯤ ꯍꯥꯏꯔꯤꯕ ꯊꯥꯅꯤꯜ ꯑꯅꯤ ꯄꯥꯜꯂꯤꯕ ꯑꯁꯤꯒꯤ ꯃꯇꯥꯡꯗ ꯄꯟꯊꯧꯅ ꯁꯨꯝꯅ ꯄꯥꯎꯗꯝꯕꯤꯔꯤ
0: ꯃꯁꯤ ꯊꯥꯕꯥꯜꯁꯦ ꯑꯩꯈꯣꯏꯅ ꯑꯈꯪꯕ ꯀꯌꯥꯗꯤ ꯂꯩꯔꯦ ꯃꯌꯥꯝꯗꯒꯤ ꯑꯩꯅ ꯈꯔ ꯅꯧꯋꯤ ꯑꯗꯨꯅ ꯂꯥꯏꯔꯤꯛꯇꯁꯨ ꯁꯣꯜꯂꯤ ꯃꯤꯄꯣꯛꯂꯣꯟꯗꯁꯨ ꯆꯍꯤ ꯈꯔ ꯅꯧꯖꯔꯤ ꯃꯁꯤꯒꯤ ꯃꯅꯨꯡꯗ ꯑꯩꯈꯣꯏꯒꯤ ꯊꯥ ꯑꯁꯤꯗ ꯂꯧꯕꯗ ꯅꯣꯡꯉꯥꯜꯂꯛꯄꯁꯤꯗ ꯄꯨꯡ 12ꯗꯒꯤ ꯂꯧꯕ ꯑꯃꯁꯨꯡ ꯅꯨꯃꯤꯠ ꯊꯣꯛꯇ꯭ꯔꯤꯉꯩꯗꯒꯤ ꯂꯧꯕ ꯁꯤꯒꯨꯝꯕ ꯃꯆꯦꯠ ꯃꯀꯥꯏ ꯃꯌꯥꯝꯁꯤꯅ ꯄꯨꯟꯁꯤꯜꯂꯒ ꯉꯁꯥꯏꯒꯤ ꯂꯧꯔꯛꯄ ꯃꯇꯝꯗ ꯊꯕꯥꯟꯁꯦ ꯃꯆꯦꯠ ꯃꯆꯦꯠ ꯂꯥꯛꯅꯕꯅꯤ ꯂꯥꯛꯅꯔꯤꯕ ꯊꯕꯥꯟꯁꯤ ꯂꯧꯔꯤꯕ ꯈꯨꯗꯤꯡꯃꯛꯁꯦ ꯑꯔꯥꯟꯕꯗꯤ ꯑꯃꯠꯇ ꯂꯩꯇꯦ ꯑꯗꯨꯅ ꯑꯩꯒꯤ ꯊꯧꯁꯤꯟꯁꯤꯗ ꯑꯩꯅ ꯑꯔꯣꯏꯕꯗꯤ ꯍꯦꯛ ꯂꯧꯖꯩ ꯊꯕꯥꯜ ꯑꯅꯤ ꯑꯅꯤ ꯄꯥꯟꯕꯁꯦ ꯑꯩꯈꯣꯏꯒꯤ ꯃꯍꯧꯁꯥꯗꯒꯤ ꯂꯧꯕ ꯃꯇꯝꯗ ꯑꯉꯥꯡꯁꯤ ꯑꯉꯥꯡꯗ ꯆꯤꯡꯁꯤꯟꯖꯒꯦ ꯈꯨꯗꯝ ꯑꯣꯏꯅ ꯍꯥꯏꯔꯕꯗ

동안 부터름 가야 란톡도나 다한 자리 버시 아크스파니 팔기 FM 상하이 채널 되기니 허직 풍품 세들 란톡 자리 기 기트 기 아한 부쿠돌 다타비르시 주빈 노티알 나 석바 이세이

0: 담모, 그야 라면 링키냐? 아, 소아리 좀 펌르시라. 야래다 시대쇼.
1: 아이 쇼 하이방 감자 눈에 떨어보니 시대 좀 펌르가 했대 이글라시다.
2: 아하, 하이. 아 시대 이 당구 모르시라. 에 보세신도 다 모든 아들이야. 나 코에는 강대 눈에 떠오르니니. 펌퍼시 아이디 이따 뜯는 라이. 아두는네 하이너버기 콩놈아 똥때 마펌시데 라이바
0: 아오이 바타모 아시데 라이레드네 스케스토 보기 짭 짭아 마펌디야 에 아득이 우리 버시 제가 우승이 진창나 들었다모
2: 응
0: 해마 농을 쇼 우리 말이 농사망한데 농이 말이 센데로 보지 우리 아 아라프다 까리 보메 쿠지 우비로 버렸다모
2: 우이 우이
0: 뚜뚜뚜 아숨마 숨 못하카리
2: 예오 넘버리 영어 에이 能那得一些吃过还还不多，一些没得吃大些的呢。
0: 收收大些收，
1: 啊对对，大毛，哎，吃着了给
2: 收。

0: 담화 라이프 또 비로 이 세이듬 또 비로 파운이 해 세이다
1: 이씨 망래드나 이디에 헬로에 막이 사람이 막 파고 강 우하라우다 아마 못 보자 또 와 에이 능디 세이가 해더라 능 아마 두민 두민 능 보파 해더라
2: 담화 아이 까리부터 해 제디 담화
1: 아이 까리기 너 가리 얘기 디야 미아 추르브라
0: 라이 헬로도 볼래럽 디랭나시다 싹 잡아 맞음 소이래 마시야 숙팅하니 강더버니나 대편주 부럭더래
1: 나고이 찰로 아이디와리 능디 능슈 찰라게라
2: 아이기슈 아이기슈 타바 아말레 하오이 야라바디가 시리다 모슈 리앵나시
1: 나고이 찰로 아이디와리네 타박 타박 나고이게 타박 것이들라 이트랍디 카르파니다
0: 아 와로비노 타모 안두디 그동안 몽락수 하이버게
1: 락딩 뭐 맞담다
2: 아두디 세세레

0: 天都，刚才在路里把树停了，跑吧。
1: 妈木开天都开，我他们个他把阿们怎么来路吧你？
0: 能妈个刚才在路里吧。
1: 妈给让个开来米那个在路吧你妈木。
0: 妈不嘛等他破来吧一招，能不阿木去那里不的干的？
1: 妈木妈的，嘛多么大个阴得到外地，阿都那不话的呢。妈木，能妈给阿那我 master piece 都乌了不啦？Tak nak pasal ni, masih nanti soal itu nak pau gani. Mangun dah ihai kita tu ke nombor lagi.
0: Aisyah tu na yang lupa soal ihai dah. Indo.
1: Kari hai ke?
0: Gautam hausik kari tauri.
1: Kari tauri ini, lai isdi.
0: Nanti, madu nanti. Mahak hingna bagi kari tauri. Thabak amat tau ni hai jen taki, madu kamdau kerba. Tauba horab rau.
1: Madu tau kere, ya nak hidre.
0: Kan ane yadri ba, lawi drap raw.
1: Nanti mamo, Gautam ne yad abni. Mui di law ke hai adu da, mana interview yau hai be yadri.
0: Kari kino mana yan interview de?
1: Mandu ay sab saba khang de. Thabak tawa si ma kaya paam de male.
0: Mana paam de be di kari? Mingon de depend tawa, asira.
1: Exhibition nama tawa gining male. Masih loy de nadi ma. Tabak kaya tahu nunda malle, ngam sungam loi dah, madi nomu dah kian bahasa malu ini nama hotneri, masih siam jauh betabak ni.
0: Madi exhibition nasi gie experience nak koy kang labrau, sel yau dana irai line tau boya dabani, laka apa apa artisu oisono, kucil cumdra badi kari matkana apa panglo, mapam su khan gada bani, tau ningi hai dana mapam amade hekte tau boya di, kari matkana ro.
1: Madi Kanada ba thui nanti de, uning nana tau bani dah.
0: Kanuba paham daripadi kerigi exhibition uning leba.
1: Mamu, madi kaim taya dabani, ayam ba,
0: ayna. Parini. Nang nabu insil labasu, aman nabu insil labasu. Masih ki practical site nak koy khanna rabro. Nang nak hara hai biaya dro, maga aduk thui nuk una babu ngan dro.
1: Magi satu singa supang bikani. Aduh, ayah sulai di.
0: Nang netau budan, malu hai bayar berak.
1: Dan nanti mamu, ayah nasium na panggil tau ni.
0: Oh, nang nasium na panggil tau budak, mana nasium na lugu dori bini ni. Indo, nang magi jasad petok lo, ayah koi kuai gicu kerjengu, nang gieng terbujuk. Nang nak kari no magi dah hek hek matam cahden sali bobo, nang gua angang lo. Madi kayi lakte, sangte, artis ni hai jura. Dan nanti cium na pang bani. Masih madi mah, sirap hau betoro itu bani.
1: Mana nong ta engon ta gini bani te? Aina pike ning bani.
0: Parini. Tau, wahai ke. Kui rabani, nang onda aina hai ke ning bani. Nang gautam gaya sinabase kera thaduk. Nang na thaduk bata bani. Aisyu mabu nungsi dapa nanti. Aini mangon dagi genius ase ihan hana kanggak patajo. Aiy magi well wisher ni. Ayak ni mahak bus hanti ni kaitan dah lay patam nana wa. Jalan benda maru wena thau dang lokiwa. Adu bo, aiy nanggi di kan dapa ngante. Aiy amna muna kange nangga maga pik lingai dagi loinarak pagi wari. Madu setakki ke asini ni nak kau nak keliba, madu matang yang kau, madu yadre. Hauzik nak kau migi mieng da pakang le syabi ni. Adugi matak ta nak kau mieni nak syabu nam tak tau bungamu. Aikangi nang na babu admire tau i. Adugu gokdam artis ni manangon dene loi napi bungamu. Aduga nang di artis nanti. Masih madi nang na kau rita bani. Nang na laptop kau benda cunggani,
1: mamu. Aku pun si merangkai tu bayai. Aduh boleh mari ya na batingam gani.
0: Madu, ya am na pasapa sahite gigwani. Aduh boleh pun si di madu yadi. Nangi sahite mangkin. Nak kui kudi tidri ni, kudi tiba nuwit tak kanglak kani, mui bagi hak sang se, lu na tong na shabani, isu thok bani.
1: Mamu.
0: Ngai ko. 낭기 남아 아이기 이젤도 아이기 용시더 시키바디 낭구 삑나 군덕원바니 누미뚜라기 낭 나빠기 마유마사 칸드리 인도 낭기 남아도 야암는 누가 있다는 시키 마슈 뚱망갱다나 에코이 뿐아 막나 칸바 야다나 종실루바니 아두부 마이티두나 한도라키 마기 와리세 낭기 뿐시다 아이 아몽 하나 더 언닝데 낭 아이 불라는 로그노
1: 어디 아이 가이다오니 마모 낭 하여 아이 가이다오니
0: 통나 통나 디키 땅 파바다이 마시다기 한도라 빠시 아라이브는 디카니 아두부 비 프랙티컬 인두 비 프랙티컬
2: 낭 아이기 와 시타닝라 모이 칸게 아두고 아이 와 마한게 가우탐 가 난가 가리 렘나레
0: What had you decided?
2: 가리 슬렘나데 아두디 가리게
0: 똑로 아수 마이네 자타바 슈꺄 야라로
2: 난가 마가 노나 칸나르 바 파칸레 샤비 오이르마르디 아이 슈미 콰이나 하이나 바동나 나이코 옌코
0: 나부 클레팡 암브레 잉우 하이름 가다바니
2: 아두부 나코이기 시티 마두 나띠 아슘 상태키니 아두가 로신 팜디 칸다바
0: 나코이나 사바와 칸제디네 나코이나 떠오르비 시카리노 하이바
2: 똑라시 오글레 낭 아목 칼로라노 낭기 분시기 마옹 아마 다나바 에이 셈게 칼레
1: 마모 아두바 분시마 에이 하이나도 만데 하이나라로이 마모 아이 하이나라로이
2: 하이나라로이 까리니나 낭나 하이나리바디 마나 슘마슘 아왕바다 까켓바 아두가 낭나 슘 룩타바 아시라 인도 자켓트 탕웨이 마콩다르카르 오이 아이 칸이 아두고 낭부 막디 오이힌딩데다나 낭나 고우탐부 타두고 마나 까리 슈뿐벌레이띠 낭타나 예신자바니
1: 아이 칸데
2: 파리니 얌는 라이 와마 하이게 낭 망원다 항오 마카리 빰바게 헥다 항오 야데 자네이나바디
1: 마도 아잉아모
2: 아두오 이르게나 아이나 항 바타리바나 파이 아이 노모 우나게
1: 마모 낭 망원다 카림타 하이르마
2: 인두 아이나 란바 무슐레이크레 아이 하우직 타닝암 막트레 낭보 마담 짜나 이나 뻑딱 비호드레 엔카리즈부 카르타우 카르브라 하이나 싱나레 에이 쇼이크레 낭기 나마레 땡이테기 아이나 낭기 나마 나빠 아니 오이르키 아두 나마키 저룩두 디 에이 비바가 마우드르 말레 아두가 마시마디 낭캉오 남아기 분치도 아이 낭원다 아목 갱는데 타저 아이 꼭담 무인 티브나 띠니 아이 슈마부 농시 안두오이라 슈낭나디 헤리드나 낭부카 한바다바니 낭기슈 노멀 라이프 어멀리 펌트에 아이 야나 칼라가 하이리바니 낭 루홍바타이
3: 엑시비션디 혹시나 오래되는 곡다
4: 마모 링신비로 소음도 판비요
3: 나이코 꼬나 판비 낭기 벤팅 싱어 쉐하는 인기게 신이더나 아티스트 외르바디나 사부 마야암다 칸칸 가다바니 낭기 왁스 마야암다 웃 가다바니 오 신의 강라
4: 허이 마모
3: Very good 아 시금바 아리바 보싱하세 예뚜는 담아오바 야암나 파이 인두기 포트레이트 아마시오 예피리더나 파리 곡덤 아이슈 노모 때 라키 또 보니 낭기 엑시비션 도니 하이브시 인도나 하이두나 이따이 나시디 타오이나 마땀 가이두나 임블라아버리 라 시다 왕왕 나시 엑시비션 디 깨종메
4: 타오랑 아야 마딜로 실라 에마모 아더다 컬러리스 케이스 마차 카라 마운 도우더부 와리에 아두가 딜리다 라이 카라 엑시비션 기 쳇크리 마신나부 할라아버디 헥다 따우저라니
3: 양나파이 양나파이 Nang budi Hindu na he na harau kere ni. Ai bu nangi lai ngudi he na mahang na sao na mahani. Ado, batuan kati tau ni dana.
4: Naksil laga tau rau su tau jage mama.
3: Batuan tau jage ya di dokta. Ado kan ya, mama dia artis makti nati. Ado bu, advice sama di pigi. Batuan tau bu matam da, misak kang na to. Matik za da bahabok to ulu rau budi hayeng pairing turing haral kan ma. Kuido sao ka tuno tokani?
4: Hoi.
3: Invitation tharam dai da aingonda khangalo. Aigi marup art masak khangba khare lei. Makho edo amatta chi thabaya di. Haiyang nakchal alga na. Makho gi mamming gi listo aingonda gi lo.
4: Phani mamo lojage.
3: Ado nangi exhibition na se. Khare yeshin baga ti yararo idra. Kaya mo kudong chararo.
4: Mapa andagi lai singdu na bu halak labadi mamo. Kujin bersih ya, bayai.
3: Oh, aduh nadi, ari pahai budi yadrena. Ish, kara yesil haning bani da. Indu su, nangi exhibition nasi gi nom balik bersih ya bungam jana ba. Mana setting ada tu haning bani da.
4: Mamo, Indu buka dah cak kedua lagi.
3: Hey, ay kau rurin he, masih gi wasi, ay nangon da tandri malin he. Gautam. Mamagi khwaidagi awaba malai nang sukhangli baduni indu marai bak thiba angangni magi mama leite mayum leite ma magi sagaina te masakhangdi ma bu aina nung siba se yena khrani mata gum ishor na su aigi isha piti ha a a adugi de makte di mamagi nungai tab kari su leite adubu Aina wabadi indu bu mapham chana thamambanga moidra asitane. Haujik matugi polu mashe ai kokladra ningle. Indu bu ai thajakri. Magi luhung bashe handaki panchami shaida oirubayai. Phai neka.
4: Phai mamo.
3: Ado nakhoi khwaina ne. Agi ting pangada bani. Aduh natri budi, asyuk am nacau buat apa sih bu? Aiy, dalam tanah keram na pangani. Hei, thau orang loh silo, aku ikhwaik sulaiki. Nung suta duri malin he. Gautam, aiy Indu kita mama nanti nanggi suni ni. Nang aibu atau pak mawai ni logan. Kari gumba, exhibition nasi gi experience wat lewati nang aingun dah aibu ikai gan. I was you help credit of a low. Kang de Gautam. Indu said Krega in a Taldovas. Halagin a sigidi, no mamulake.

0: 따다. 해마. 따다. 가이 더우래. 학장감 들어보러.
1: 가시다 어디.
0: 아이 디누 자 티루래. 나 알아보이 닝루래다나.
1: 나디. 파모.
0: 나랑 디 가이 더우러봐. 낭 디 나랑 락니 하이라가 락수락디.
1: 그리.
0: 낭 나랑 아둠 락히드라디 가이 더우러기 해봐.
1: 아이고. 나랑 나 코에게들 락기 하이라마라.
0: 아이마. 까우러보러. 아이부 예거니 염달래이러 무 하이두디. 아이딩아랑 뽀팜 파워 밤드나 낭붕아이도 아두가 낭디 죽락슬락디 나시낭 짭방엄거들어 따다가 시리자시 에코이기다 아이길라이 하이도 로이 톡비로 아이 나 코이기 임팔레레이바시 하이나락다래 아이 염다 잘라게
1: 짭바타이 짭바타이
0: 가다이도 잣거니 하이바
1: 남까지 동네 잣거니
0: 낭나 이기 라이로 비버놈이다 아두 파워버디 레키니에 아 하우직 낭나 잣거니 하이버두부 아이 코이기다 나트로
1: 아이 강디 까다야 되노 아이 강디 아상벌로 묵가 아상바디아가 땀나 삼나 키벌람도 우용 마자나 꽁나 예능 주옹리바 강팔 멜레이나 찡마이 탄나 샷바마펌 나부기 이탁 한가마빨기 러북다 나부기 이탁 마도주나티 와틀리 에이깅감 크게 왕마다니 아동에게 농자비기 꿈이도
0: 다다 어보이봐 아이 코이기 콜도 똥나 파자 그래 낭디 끌어 많이 강이
1: 아이 강이 까이 나도비 낭나 이보 마랑 허허리 아이기 콩쳇 부어 묵상도 할리 낭기 나뚱인도 나오직 먹자니게
0: 다다 라이 매암시 낭니 익방악더로 이씨 파자 이다고 가야 안가 그러보노세 아 아더기 파자 미시나 까나노 인도 하이비드로
1: 낭 인도 마사 강무라
0: 강데 아시부 인도로
1: 나티 낭시 오이베야이 로인 오이베야이
0: 아이마 인도 하이비시디 라야시

0: WC 건젤 film대기 라이션 메모기 건젤다 당점 거라나 세이링바 농마이 템파 하리나 세랑 베세
1: 가리 하시기 아이부 가리 마옹 노시부 가리 하시기 아이부 가리 마옹 노시부 노시바

HIV가 사고는 흥리범 미워싱부 한탄의 행바 아무디 따티 다워인의 더 위로이다 보니 까리군바 하이리브 더웅싱아시 사타람라버디 HIV and AIDS Prevention and Control Act 2017 기마카다 세락 초이드는 펑거니 HIV 포지티브 어르바 미워싱부 나트라가 HIV는 소홀러바 미워싱다 따티 다워인의 더우바 마코이기 말할 마톰 프로퍼티 문나보 호너라버디 엠버스맨드 컴플레인 더우바야이 Complaint form ART center sing the loin of Hambigani. Online complaint of Vigay Haragana. Manipur State AIDS Control Society ki website is sung like a complaint of Vig. HIV Eskimaram the Hena Kupna Kangna Bagitamak. AIDS toll free number 1097 call to view. Amukahajagi AIDS toll free number 1097.

0: 누가 가잖아. 누가 아니야 라이시용 오바. 아이 사우전나게
1: 컴이가. 아이 왜 내가 이가입도 와르마니. 에이 사우르마네 마마이지 나게가 많은데. 아 사우르노 오바 세세세 가까워 하이기세. 꾸이나 우나루드라바 이마나바마 우나드라네 호텔도 사타미나드는 학래이로래. 아사포트가 하블레비도이니세. 아코야 베디마라 목파니 사우르노세 사우르노.
0: 허, 아이나가 사이나 컹어버니 컹브라.
1: 아, 가리 컹이봐.
0: 까까도, 마마나바가 자가 탁다나. 누가 아이나 레라마니 징어 사인 컹어버니.
1: 나 아이도 양숭 그러자니. 아도, 숨마버니나 나릭 파미나를 시드나. 야르브라트로.
0: 아도, 하잉가이디네. 엉엉 라이크 다까다벌레 하위 하이고 까까.
1: 오, 하이게. 난 하이도 그 참 많은 하이게. 야르브라.
0: 아이나 좀 사오라가 레디 레이크 바바 방어라 사오바 바르게. 응 야래 레이크 시대 레이크 가까.
1: 아 그래 그래. 오오 아 강해 강해. 아이나
0: 응
1: 이렇게 난 아트 강부리 용과.
0: 응
1: 어 매 비디아티 훈
0: 아이 사자니
1: 좀해. 아두디 나는 라인 강함니나 와이퍼링 아니 하르키 아한 바다 투 샤트라 해. 응. 아니 쇼바다 함 아디아파크 해.
0: 아두수 강이나
1: 아 헤로
0: 아한 바기나 고 낭 사트니 하바 아두가 아니 쇼바기나 아이코이 오자니
1: 굿 코이 웨시디 코이 머니 해. 아 아이네 낭온다 타카다 밤레라. 매 하이브시기 아타 아이 하이브니코
0: 아
1: 과 하이리바 아이 하이브와이세 퍼스트 퍼슨 싱귤러 넘버니 아두나 매 하이브디 아이 하이브와이시나 하우르디 나트라가나 하이리바와이시 파리엥투다 야우라바디 와이 파리엥기 아로이바다 훈 하이브세 오이가니 마마앙다 투 샤트라 해 하이브시 능 캉그레코
0: 오이 까까
1: 투 하이브시기 아르타디 능 하이브니다 아두나니 와이 파리엥기 아로이바다 해 하이브시 캉그드라
0: 까까 에이 무삼진나 하이게코
1: 오니 하이브니
0: 에이 하이바와 헤시아르디 훙 하이가니 아두가 투 하이르디 해 하이브시 오이가니 좀브라
1: 아 까렉 좀매 좀매 좀매 마탄시디 아이나 코드 남리비시다기 로이브 파워파로 세세
0: 어이가 바라 아게고
1: 바로
0: 메야하 깜 갈다 훙 투 스와펀 데타 헤 워 스테이션 자타 헤
1: 바로
0: 푸스파 순더 타 아마 비마티 만타라 다시티 에익 바차 로야 웨 우디욕파티 헤 예 지티앙 헤 함 아나스 카테 헤 툼 스쿠 자테 호 아압 디안 카테 헤 웨 쿨하리 खरीदते हैं सेब आसे थे पहले खाली थे पुस्तकें खराब थी सब्जियां ज्यादा थी 11 गिलास टूटे चुमब्रक का आईना पारिसा
1: चुमे आईना नंगो पहली से पाव मतम द उच्चारण चुम नवाही दो हाई बाहे रबराई Noi kumbangang sing se saik tam iba matamda paba iba taba hai iba om se kangan da baya de kwa aduna ni ayin nangu pahali se wai pareng ni pandang ka pake se guala dut laya hai iba sidi ke haura kwa
0: as kaka sanggum palak pada sanggum thangin e da
1: adun di kaka su khanao kaji kakak kange taksine se se se Selai itu, si, plus si, awal si, eh, glass itu hari ke kau?
0: Hari ke kau?

0: 헐.
1: 난 그냥 사람으로 덕질러.
0: 응. 아스카가 얌하위보 오이냠미캉라.
1: 아주 다하겠고.
0: 응.
1: 준민이 하우럼미네야. 하우이보. 닭불로 이럽니나 나이럼도 못마이 온실러시.
0: 응. 헐가가 뭐 당시 니 게이 봐두바.
1: 안 돼, 이래시라베.
0: 응. 이래시.
1: 아.
0: 그 가나 좀 브레인 비우고. 아이 이봐 하우라게.
1: 아.
0: 메곤훈 둠 사트라 호. 메곤훈 앞 아이디아 피카 해. 둠 클락 호. 함 곤 해. 앞 록 말릭 해.
1: 그래 이래봐라.
0: 그래 이래. 좀 브레인 띵 뷰니까 가.
1: 가다 가다 가다.
0: 채.
1: 매 곤 호. 앞 아디아피카 해. 함 곤 해. 둠 록 트럭 호. 주매 주매 양파전은 이래. 아도바비야 능이 구이시 파자바 그럼 와리도 구이 파자는 봐 오늘 과
0: 고마이는 호나 두이노 그까
1: 구이 파자바 하이브세 마사기 비토르 코술레이 아도부 아이 코이노 호나르가 가르마 카이 파자는 봐야 이가도리 바 하이브디 시에무디 콜롬 이바다 눙아이바시 내가답니 과 데벌드 소마컴 자나 타바 하이브디 랭든 레헨가답니 나만나바 파비나바다 크리크리키나나 미 아마가 아마가 탱다나바 모옹다 방구다바니
0: 아
1: 구이 파자바 하이라가 옌부디 안 파자바
0: 응
1: 파자나 우버과
0: 응
1: 미야만의 핵바바도 와바다라바디 마도 구이 파자바 거우드라 미야만의 이라하이라이네 핵다 바바가 오이게다바니과
0: 아
1: 한진 한진 이바 사나다나 구이 파자나 보호나게다바니
0: 허이가까 허나자라게 마탕디
1: 마탕시디 아이나 와이 파랭카라 하이라게 난 이실로.
0: 응.
1: 야드라.
0: 아, 야.
1: 어지고.
0: 아.
1: 매.
0: 매.
1: 에크 사마즈 세벅 훈.
0: 에크 사마즈 세벅 훈. 이래가가.
1: 아, 매.
0: 매.
1: 에크 닥터 훈.
0: 에크 닥터 훈.
1: 아두가 아니시 나 아타해라.
0: 아함 받았고. 아이. 사마 세벅 아마니 아두가 아니슈 바다나 아이 독터니
1: 오 아두니드나 자시디 아 마탕시디 와이기 아타 호르시
0: 아이가 하우르시
1: 아 아이나 하이게도리 바 와이시기 아타세 낭나 강가가 나요 강드라가나 강대에나 공부답니고
0: 아
1: 호르시 아드라
0: 야 니가가 호르시
1: 호르게고 비디에르티
0: 사트라
1: 우디오파티
0: 보채양파신도나 탐바두기마부
1: 닥터
0: 오피스
1: 슈아펀
0: 멍
1: 멍 하이바디
0: 아두부라 툼바다 멍바멍도
1: 아 주메 아두디 와하이마가 한게 쿠아프
0: 아두수 멍 하이바니
1: 대갓 하이바디
0: 싱하산 하이브디고 인터우나가 팜나바 사바 파자바 아저우버저우크리 군바도
1: 주매 아베시 야마이리니 야마이레보 마당시디 셔치프 가리노
0: 아스 아두마디 캉제다 카카오인 하이비로 오
1: 카카 하이게 셔치프 하이브디네 만트리 세크레터리 나싱바 싱북캉네고 와이기 아타 한벌로에라 아들, 너무 와드리 브로.
0: 아스 와드다가가. 냠누가이 에디.
1: 아, 아두디 토글론 여보 와이 파링 하이브넘브라.
0: 아스 그가 아두디 헤이루이 가나크라 딱비오.
1: 잔 하이트디 그간 딱가니. 딱게고. 운응전 따.
0: 아.
1: 아강 디친파 부부 암깐 바니.
0: 아이슈칼리나 두부디야 카카네 헤크 하이블로이버가냐 아이 뭐 하이비버가니
1: 오이브로 아이슈
0: 응암니야 챙거기 카카나 하이베로이버가과 암타지 타다나 아이 뭐 하이게옹네
1: 베리 굿 에코야 베시디 타마야 암 लेगरजानीने से से से हायरगेसे आप बैठिए आप हंसिए आप लिखिए आप पढ़िए आप खाइए
0: आई मो हायरगे काका
1: हां हेलो
0: आप बैठिए आप हंसिए आप लिखिए
1: हां
0: आप पढ़िए आप खाइए नते लाले आप खाइए चुम्र काका
1: हां चुमे yam hai re abedi mathang sidi yam nuai jani aina ne mahak na wai chai haire ne ba ko madu da nang na khumdu si khudam wai na ni ko mana athum ba wai chai chumai na chari bo wai du ki magun hap ba wai karam bo wai athum ba wai chumai nang na hap chin ba khangra
0: khangani ka ka
1: acha adudi nupa macha ama cheli
0: nupa macha ama yang na cheli
1: lei shatli
0: lei angang ba ama shatli
1: nang glass pura u
0: nang glass manga pura u
1: nang tal charo
0: nang tal ahum charo
1: adom ayek palai si ying biu
0: adom phazara ba ayek palai si ying biu
1: Very good, very good. He's happy. Yeah, mate. Ah, being a sick di, lucilessy dog.
0: Ang.
1: Last of a set of lay.
0: Oh, hey, Kaka, lucilessy.
1: Lucilessy.
0: I am to tap you, Kwa.
1: Hey, sure, sure. Tap you, Kaka, tap you.

이세이 씨 단자 기부가 로인해나 마니풀 필름 세이싱 란톡사바 마땅 시대 로이저리 나시기 로카자 기바 필름 세이싱 마땅 시나 아한보다 로카자 기바 이세이 씨 하이독바야데 필름 대기 소리 센점 아마디 소스미타 아니푼 나삭미나바니 사이랭바 카이딤 이모 아마디 사이랑바 소리 센점 아니수보 오이나 로카자 기바 이세이 마니풀 엑스프레스 필름 대기 소리 센점나 나이톰 삭바니 아직 닝타우자기 마이크다 소리 센점 마사막 나사이랑바 이세이니 아홉 수보다 다한 자키바 이세이씨 나낙다 아숨아숨 필마시대기 제네트키 나이톰 컨젤다 카이뎀 이모나 사이링바 아마디 소리 센점나 사이랑바니

나하룰기 건절 더럼 따비리 허직 마카다바 더럼싱 누미당 봉따리 까미닛 니 푸멍아 파오바 강라 진엘디기 미국 카르기 마눙다 따바 방비라가니

새로운 농장 이 비에만가 난가 마망 적당한 기보와 알레이브레니 붕어 이 세석바다 강대 맛이 공부더니 강대 강너 기보와 머디레이 풍 두 이거 봐.

무한나 락실라오 까보다 숨도도 나 항우르부디 실리바 힝어로이니 하이붕어 호쟁어 무이랑도 저실라오이더나 하이러글리도이붕어 와머디니 레기버니 아사이나둠나 하야드르니 붕아 아두 외럽디 강나보와도 하이로다나시 하이럽벅

따비리 레이타르시 뿡닝 와칼 전이가 홈수 바탕카 토로마시 불란 톡피키바 랑곤점 서치지 토람부 톡바 와이락범 서브지 토로마시 시어렌케 왕카이닝 템포크림 마팔기 등 방글이나 선독주부 토람니 아돔나 토람 따비리 베세 아카시바니 인팔기 FM 상하이 전해드리니

마탕다 로커트리바 메세스시 야암나 눅시나 이비럭바 메세스니 메세스시 미양기마 팜담당 하나 바덕자락게 아솜니 비락리 굿이브닝 나시 잉엔기니니 반바 라타야트라 강징바 누밋나 락바시다 맴 RGM디 AIR 인팔기 스타프 봄나먹부 아나이 야우드나 미함기 세바 마탐상나 더우방암바 오이비요 하이나 나시 야이페르바 누밋 아시다 야이페 망골 피저버글로이나나 이세 마탕 간지리 하이나 다비럭 일바마룹 닝템바 라이샴 동주대기 와이콤 콩낭 아마디 수니타 윰남 휘롬대기나 아숨나 이비럭리 타가체리 마룹싱나 야이페 망골 피비럭 바기다막다 아둠수 누가 야이페바 나데익다바 분시 눙상나 타우당가야 아마 방톡방암바 오이비요 하이나 가쇼니 인팔기 마케이대기 하이제리 로이나나 마룹싱아스나 간비럭리 휘룸 나오부기 콘젤다 에겐드라텐 수바나 세링바 마타미세마카 미게 마차 눙시비 우눙시비 이세이시 마룹싱아 시기다 먹다 구돌담제리 마얀분나 눙아이나무 다미날시

아쿠쇼니 인팔게아 팸 상하이 주넬리기 그림닝 많이 불기 더럽니 아돔나 다비르바시 아돔세 크기 더럽마스데 서로게 아비로 아크기 담세리바 모바일 넘버 D9863100216 넘버르시다 나시니미당 북마플 파우보다 아동기 북닝나 코이다바 아빠암바 Manipuri film amadi matami saising kagi tamzari ba number asida SMS amadi wajib ki kutang da tazin birang naba amukasuhana nixinjari matangi message amu muglo kuchage message asida Manipuri film say amukak kuidana kanbirak pani kanbirak liba marup singdi nambol irabot makungdegi bhim inaugdomba amadi sinhei ba

이 세시부 칸비락바 메세사무소 방자리 메세사시부 다비락리바 마룹싱디 아할룹 아왕레카이디기 라이스럼 네트르짓 간비니 로시아 리지아 로미타 프린시 야이머런 클린턴 아마디 비티아라니

아도나 아가시와니 인팔기 FM 상하이 주멜리기 이미당기 토론프링싱 마탕마탕 다비리 하우직 봉파마시다 다비리 바싱기다 먹다무 부전을 악체리 마다미세기 구독

반통함기다막 미오이바이 코이나 본시나 보리바 마이케 코딩다 한발에 있다바 더나가로 인하나 젯리 대방빠기 바자라바 마호사나 미오이바이 코이다 학택나 할리 젯나비가야 본시에시다 반통팜 요바 남다나 라마캉다 다호바수 공가이니에 두부 마푸마나 비비럭리바 바자라바 코돌라시부 닝한나다나 더나레이나 부나바 호나바나 본시기 반통팜디 소이드나 방방엉근이 하이브시 하이만바 톡로이

닝싱베게 가갈다 잔크라바 아기 능시라바 헤이복나 밤람담 이마 낭부디 까오블레이띠 나자 아이학나 나이링아 시소 이마기 마파우타부 타저바 탐리 아묵리블키니 이마기 탐팍다 다음나 따르클리바 콘젤라시나 아이부 까오르보이타 닝리 이마 나자네 이마기 마이케이타부 잉자바나 아프린 바하이부도 외제리 분신아 레이리바 마카이 이마기 마팜다 아묵당디 통락히니 수이다나

센터리 밥이랑 자크리바 메이차 까가운나라 바탐을 뿜나막 능싱바난기 말하니 레이람드라 바낭나 능시바수 레이람돌 아와바수 강람돌 까오봉암 남가니 남기 능시바 와이 봄방.

이 세이지 다 한 자기 버거로 있는 나 마탐이 세기 커도 선독누 다 한 자봐 마탕아 슬로이즈리 나 세기 더러마스다 라코 자기 봐 세삭 버싱디 마탕 씻나 등바이 점 비빈 젠드라 마양 람밤 서라 젠드라 싱 와리밤 쿠마르 쿠만자 사무라이 라밤 나바 설마 아마디 아로이베이 세이 세삭 버싱디 아르케 브라제비두 아마디 디에이스 비자 락스미 세링 버싱디 마탕 씻나 Dilip Mayeng Bam, Okram Binatombi, Angom Cha Chingkhai, Dasendra Oinam, Amadi, Chandam, Shama Charan Singh. Adom Natharam Taviri Basi Akashwani Imphalgi, FM Sangai, Channel Degini. Hauzik Channel Asida, Manipuri Film Segi Kudolamuk, Budu Nalakchiri.

그들 위한 보다 다비르시 제이나 풀마스티기 부스프라니기 나이톰 건절다 수월날라다는 세링 밤에디 오케 음악 잡나 세랑비세

아카슈아니 인팔기 FM 상하이 채널에게 니미당기 토론 파링니 아돔나 다비르베시 하우지 봉파마스터 다비르베싱기다 막다목 부드는 락처리 동안 바 세이석바 세이석비싱기 콘절다 기트기 토론

토르마시기 코돌기 한바다 다비라시 라타망게스카 아마디 헤멘트 쿠마르 세스파니시기 아분바 콘젤다 이세이마 코돌탐저리 다비시